발 뒤쪽에 둥그런 부분, 그 가운데 두둑하게 나온 부분을 뒤축이라고 하죠. 걸음을 걸을 때 앞발의 뒤축에서 뒷발의 뒤축까지의 거리를 보폭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순우리말로는 걸음나비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나비는 폭이나 넓이를 뜻하는 옛말이죠. 우리가 걸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한 걸음의 폭이 바로 걸음나비입니다.

사람마다 걸음나비는 모두 다르죠. 키가 크거나 다리가 긴 사람은 넓을 테고 어린아이는 상대적으로 좁고요. 같은 사람도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걸음에는 그 사람의 속도와 마음가짐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왕이면 걸음나비를 크고 넓게 덩달아 기분 좋아지게 걸어보시죠.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도메니코 모드뉴의 볼라레, 테너 러셀 왓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날다 라는 뜻이죠. Fly. 걸음나비라는 말 저는 처음 들었어요. 참 예쁘네요. 한 걸음의 폭을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왠지 뭐 걷는 모습도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걸음나비는 그날그날 달라지잖아요. 보폭이. 마음이 급할 때는 성큼성큼 걷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괜히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걷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보폭에 맞추게 되죠. 조금 빨리 걷던 사람이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좀 느린 사람이 한 걸음 크게 내딛기도 하고요. 어쩌면 같이 걷는다는 건 그런 걸 거예요. 서로의 걸음나비를 조금씩 맞춰주는 거. 오늘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내게 가장 편안한 걸음나비로 기분 좋게 하루를 걸어가 보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4: 카티프로 시작!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오프스 3의 6번 2단조 1악장 안단테 그리고 조금 신나는 2악장 알레그로 비보 에스프리토조를 길샤함의 바이올린과 웨란 주엘쇼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어제 돌아왔는데 또 어제 방송 못 듣고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다시 또 반가운 인사 전해주고 계십니다. 3079번님이 어머나 며칠 외갓집 가셨던 엄마가 온 것처럼 엄청 반갑네요. 정원이 오시니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물론 스페셜 DJ분들도 좋았지만요. 이렇게 반겨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외갓집 가셨던 엄마가 온 것처럼. 어렸을 때 그러셨군요. 엄마가 외갓집 가시면 언제 오

지나 오매불망 기다리셨군요. 또 우리 작은 구름 이시호님, 또 투병 중인 우리 아주 귀한 청취자분이신데요. 또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들과 제 목소리가 많은 위로가 되신다고 또 긴 글 보내 오셨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제가 기원합니다. 자, 강소영님도 사연 보내오셨는데 정원님 덕분에 두 가지 걸음나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연 관람 기록을 시작했어요. 공연 티켓을 붙이고 연주 공명과 소감을 적는 노트에 나의 예술 수집 일기라고 적고 김정원님 공연 소감이라고 읽습니다. 아유. 두 번째는 북클럽을 다시 시작한 일입니다. 아,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에서 들은 브람스 인터메초 118회의가 너무 좋아졌어요. 프랑스 아주 4강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로 책 모임을 하고 브람스의 곡을 연주해 감상하는 시간을 기획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 북클럽 오래 하셨다가 잠시 그만두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시는군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브람스 너무 좋죠. 신청하신 곡 준비해봤습니다. 브람스 인터메초 이 곡이 6개의 피아노 소품집 작품번호 118 가운데 두 번째 곡이에요. 오늘은 라두루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라두루프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강소영님의 신청곡이에요. 함께 듣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인터메초 A장주 작품번호 118의 2번 라드루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강소영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바흐 작품번호 211 가운데 네 번째 곡 아이비 슈멕트의 카페 주스에 커피 맛은 얼마나 좋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바흐가 이 곡에서만큼은 하나님 대신에 신 대신에 커피를 찬양한 곡이죠.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 그리고 구스타프 레오나르트가 주연하는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 가운데 네 번째 곡, 아 커피 맛은 얼마나 좋은지.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 그리고 구스타프 레온하트가 주연한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이사, 새 친구 사귀기처럼 아이들은 새로운 일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고 걱정이 앞서기 일쑤입니다. 혼자 집을 보거나 혼자 건널목 건너기 등 어쩌면 아이들에겐 하루하루가 도전일 수 있죠. 엄마 등에 떠밀려 피아노 학원이나 수영 강습을 가기로 결정하고서도 막상 그날이 되면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지끈 아프기도 합니다. 물이 무서운데 다른 친구들은 잘하겠지. 이럴 때 일본에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 사노 요코의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를 펼쳐보세요. 제목부터 눈길을 끌죠. 주인공 할머니는 제목처럼 하지만 나는 할머니인 걸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요. 함께 사는 5살짜리 고양이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해도 하지만 나는 98살인 걸 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99번째 생일날 고양이는 양초를 사서 오다가 그만 냇물에 빠뜨려 5개만 건져옵니다.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생일 케이크에 양초 5개를 꽂고 촛불을 불었죠. 그러고 나자 5살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올해 나

살이 된 거야. 이제부터 할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양이와 함께 들판으로 나가 멀리까지 걷고 냇물을 펄쩍 뛰어넘고 신나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조용하고 때론 외로워 보이던 할머니가 다섯 살이 된 다음부턴 적극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아이처럼 바뀌었어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셈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어째서 좀 더 일찍 다섯 살이 되지 않았을까? 작가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유머가 그림책을 읽는 내내 미소짓게 합니다. 불안감, 걱정, 남의 시선 등을 이유로 새로운 일이나 시작을 겁내고 주저하는 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겁내고 주저한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동질감을 느끼며 자기 마음을 열어보일 거예요.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가운데 인생의 회전목마 히사이시조의 피아노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그림책 전문가 엄혜숙, 김순한, 이태용이 함께 쓴 책 이럴 때 이런 그림책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도 굉장히 큰 도전일 때가 있잖아요. 뭐 처음 학교나 뭐 학원에 가는 거, 처음 혼자 무언가를 해보는 것, 또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 전부 다 아이들에게는 큰 도전이죠. 이 할머니 이야기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꽤 와닿는 이야기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을 앞에 두면 하지만 지금 시작하기엔 좀 늦었는데

하지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뭐 나이든 상황이든 자꾸 이유를 하나씩 붙이게 되잖아요. 98살이던 할머니가 촛불 5개를 불고 갑자기 5살처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제까지 못하던 일들을 오늘은 할 수 있는 일이 됐어요. 뭐 물론 현실의 나이를 5살로 돌릴 수는 없지만 마음에 붙여놓은 나이표 정도는 가끔 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나 어째서 좀 더 일찍 5살이 되지 않았을까? 이 말이 참 재밌으면서도 마음에 남습니다.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도 좀 일찍 5살이 되어보죠. 오늘 좀 슬픈 소식이 들려왔네요. 우리 유경주님께서 전해주셨는데 미국에 계신 우리 청취자님 아당의 아주 애청자신데 레지나님이 레지나님의 남편분이 오랫동안 편찮으셨는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늘 남편분에 대한 깊은 사랑 보여주셨던 레지나님이신데 참 함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얼마나 큰 상실감이실지 짐작도 어렵지만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 레지나님 스스로 잘 돌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부디 조금씩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레지나님 생각하면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가운데 림로드 준비해봤습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에드워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가운데 님로드를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레지나님의 남편분 고인이 평안히 아픔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그리고 레지나님도 얼른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에요. 공기가 오늘은 제가 차 창문을 열고 조금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이내 좀 쌀쌀해져가지고 다시 창문을 닫았거든요. 정말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하니까 이 곡 떠올랐어요. When I Fall in Love. 넷킨 콜과 나탈리 콜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When I Fall in Love, 넷 킨콜, 그리고 나탈리 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둘레님이 어머나 별식인가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별식, 간식, 특별식 참 많이 드리잖아요. 행복은 내 아내님이 요즘 사과 수확해서 고객들에게 보내느라고 정신없어서 라디오 못 듣다가 오늘 맘먹고 켜니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 혼자 미소 짓는다고 보내오셨어요. 주말부터 사위가 오셔서 며칠째 사과 포장일을 도와주고 있으시대요. 덕분에 한가해져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신다고. 우리 듬직한 사위 유서방에게 정원님 목소리로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실래요? 제가 좀 쑥스러워서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셨어요. 에이, 그런 표현 하실 수 있어야죠. 유서방 고마워, 사랑해. 저희 장모님은 사랑한다는 말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소화하기 하면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로드리고의 네데이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가운데 1악장 티엠포 데 볼레로.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메조스프라노 백나목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뒤늦게 클래식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여기 필리핀이에요. 주재원으로 나왔는데 우연히 정원님 연주 유튜브로 접하고 아름다운 당신에게까지 빠져 휴일이나 연차인 날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또 해외에서 들으면 또 다른 맛이 있죠. 음악도 듣고 또 그리운 고국도 좀 함께 느끼고 좋으실 거예요. 아유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소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인생을 스마트한 하자.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화물차 필요할 땐 카고리.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예술감독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이 열립니다. 소프라노 정경임, 테너 박의준, 알토 김세미, 베이스 정태준 등 여러 명의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협연하고요. 양하영의 오르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베토벤의 미사 C장조, 슈베르트의 미사 E플랫장조를 들려줍니다. 9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빗 이,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카프리스 바스크 보내드렸습니다.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안드레이 미트니케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은 이정현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재밌는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7시간째 비행 중인데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이 돼서 3만 피트 상공 700km 시속으로 날아가면서 정원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참 신통방통입니다요. 긴 비행으로 힘들지만 덕분에 많은 힐링이 됩니다. 아내와 함께 60기념 캐나다 23일 여정 마무리하며 3만 피트 상공에서 정현 하트 은주 신청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야, 여러 가지 감동 포인트가 있네요. 정현 하트 은주가 제일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유, 멋지시네요. 음악 잘 들으셨죠? 저도 얼마 전에 멀리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이 되길래 너무 신기하면서 이런저런 뭐 작업도 하고 또 놀기도 하면서 다녀왔었는데 참 신기하죠. 저는 그때 제자가 참가하고 있는 국제 콩쿨의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영상을 유튜브로 보면서 사실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아직도 신기한데 그걸 또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무사히 또 여행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우리 바이올린 곡 하나 더 듣죠. 드볼작의 유머레스크, 작품 번호 101의 7번 G플랫 정조를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밀튼 카팀스가 주연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드로우작의 유원에스크 7번, 아이삭 스턴의 바이올린과 밀튼 카팀스가 주연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이 무엇인지는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별도로 힌트 드리지 않아도 아마 음악 들으시면서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알게 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릴게요.

도로자계 교향곡 9번 작품 번호 95 2단조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2악장 라르고를 리버르 페세기 지휘하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드보르작이 뉴욕의 음악원 원장으로 일할 때 신대륙에서 받은 신선한 충격을 음악에 담은 곡이 신세계로부터죠. 아메리카 대륙의 웅장한 풍경과 흑인 영가, 인디언 음악의 선율을 담았지만 곳곳에 배어있는 건 고국 보헤미아를 향한 짙은 그리움입니다. 특히 2악장 라르고에 등장하는 잉글리시 호른의 애틋한 선율에 훗날 그의 제자가 Going Home, 집으로 돌아가리라는 가사를 붙였는데요.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대표하는 선율이 됐죠.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이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를 누가 네 마음에서 지워버렸느냐. 자, 이 곡을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파리 사극의 여인 비올레.

루타와 사랑에 빠진 청년 알프레도. 그런 아들이 걱정된 아버지 쥐에르몽은 아들을 찾아가 이 아리아를 부르죠. 우리 아리아의 초상에서 이 오페라 속속들이 공부했었죠. 사랑하는 아들아,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를 누가 너의 마음에서 지워버렸느냐라고요. 덧없는 파리 생활을 접고 가족이 기다리는 이것, 프로방스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노래인데요. 우리에게는 프로벤자 내 이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아주 아주 익숙하죠. 오늘은 너무 쉽죠. 너무 쉽네요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쉬워서 불만이신가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참 노래가 정겹네요. 이런 폭송. 세 번째 힌트막이었고요. 500 Miles를 브라더스 4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1960년대 미국 포크 붐을 이끌었던 대표곡 중 하나인데요. 원곡은 헤디 웨스트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기차표 한 장 살 돈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버렸네 라는 가사처럼 타지를 떠돌며 차마 이것에 돌아가지 못하는 나그네의 쓸쓸한 심정을 담담한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명절, 큰 명절 앞두고 있는데 이 명절 하면 또 이것이 안 떠오를 수가 없죠. 어제 제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코너에서 이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준비한 글 막 읽고 나니까 피디님이 옆에서 아이고 내일 퀴즈 이거 해야겠다 하더니 덥석 무셨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막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과 관련된 노래들은 무수히 많죠. 노래 제목과 가사들 좀 읽어드려 볼게요. 내 이것 남쪽 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이것 바다.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가곡 가고파죠. 또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이것 역 이쁘니 꽃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나훈아의 이것 역 나온 가사입니다. 또 이 노래는 뭐 다들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나의 살던 이것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 이것의 봄. 또 뭐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이것 독도는 우리 땅. 아 제가 얼마 전에 웃기는 글 봤는데 누가 아기가 이 노래를 막 부르더니요. 누가 자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냐고 했더니 근우래요. 근우. 근우? 그랬더니 근우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그래서 아기가 그걸 사람 이름인 줄 알았나 봐요. 근우가 자꾸 우긴다고. 자 이제는 아시겠죠. 오늘 정답인 이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가는 곳 다가올 추석도 있고요. 자 많은 분들 이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알게 되신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힌트막 정지용 씨 김희갑 곡 향수를 테너 박인수와 이동원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 정지용이 나라를 잃은 슬픔과 또 이것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쓴 시에 김희갑 선생이 곡을 붙인 노래죠. 곡 제목인 향수는 이것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뜻하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정지용 씨 김희갑 곡 향수를 테나 박인수와 이동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5847번이며 향수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참 이 향수라는 감정이 그래요. 아름다운 감정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슬픈 것도 아닌데 근데 정말 이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눈물까지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고향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당첨자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입니다.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5141번님,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7505번님,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3998번님 세 분 다 고향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아까 4209번님이 제가 지난번 춘천 공연할 때 이 브람스의 인터메초를 마치고 일어섰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서 좀 걸렸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가요? 궁금했어요. 별걸 다 궁금해 하나요? 하셨는데 이렇게 연주자한테 궁금한 점들 물어보실 기회 별로 없으시니까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그 음악 연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감정에서 바로 잘 못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인터메초 치면서 뭔가 제가 좀 상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슈베르트의 가곡이죠. 안디무직. 이 가곡을 음악에게라는 가곡인데 노래로 듣지 않고 오늘은 첼로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린 하렐의 첼로,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죠.

0: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가곡 안디 무직 음악에게 린 하렐의 첼로와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제가 가사를 줄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멜로디를 들으면서 가사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도 참 좋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전남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주는 백화스 토익은 해커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5: 소망이 님이 3개월 동안 건강의 무너짐으로 정신과 육체가 많이 힘들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스스로 천천히 다시 이겨내보리라 다짐하고 계신데요. 힘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자, 오늘 끝곡은요.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 기도 가운데 다섯 번째 곡 주를 찬양하라 라우다테 도미눔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존 로저스의 노래 그리고 니클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콘센투스 모시쿠스 위인의 연주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어요. 오늘 끝곡으로 띄우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은 가장 불안정한 형태의 실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섞이느냐에 따라 파랬던 용매가 빨갛게 번지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폭발에 완벽했던 나의 가설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일도 생기죠. 영화 클로저는 그 불확실함에 매료된 내 남녀의 이야기예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 사랑.

안녕 낯선 사람, 안녕 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는 이 대사도 그래서 더 오래도록 잔상이 남는 거 아닐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운명적인 첫 만남이 사랑의 전부였다면 처연한 사랑시나 찬란한 비극 같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for you. I can't take my mind, my mind.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은 네, 오늘의 저의 이름은 최강희이기도 하지만 네, 안나입니다. 안나 초이. 아, 무슨 소리냐고요? 아, 오늘 제가 연극 클로저 첫 곡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곡은 네, 클로저의 음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클로저 중에서 데미안 라이스, 더 블러스 도터였어요. 클로저에서 그 줄리아 로버츠와 나탈리 포트만 나오잖아요, 여배우들은. 근데 제가 줄리아 로버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헤어 메이크업은 줄리아 로버츠, 몸은 최강희 상태로 후드티 입고 머리는 줄리아 로버츠 머리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클로저 어떤 분이 4209님이 그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하셨는데 저도요. 뭐 제가 경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데미안 라이스의 그런 마법 같은 건지 매력인지 아니면 영화 클로저와의 시너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찡하죠. 계절이랑도 잘 어울리고. 봄투봄님 안녕 낯선 강디. 낯선 강디요? 그러네요. 연극에서는 안나라는 낯선 강디를 보겠네요. 아이, 많이 낯서실 텐데. 네. 남현서님, 사랑을 내 방식대로 하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어서 때론 정답을 알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사랑의 정답이요? 뭘까요? 사랑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을 내 방식대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5초의 법칙님, 강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응원의 마음을 보내요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죠. 그냥 너무 감사하는 마음뿐이에요. 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꿈도 많이 꿔주시고 하셔가지고 저 이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의 컨디션은 약간 그 각성 상태? 네, 약간 각성 상태예요. 기분이 되게 좋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안한 건지 뭔지 잠을 못 자고 지금 엄지손가락에 전 헤드폰 전선이 다 감아져 있네요, 대화하는 사이에. 여러분,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듣고 계시고요. 영화 클로저 얘기 좀 더 해보면 클로저 얘기는 늘 의견이 분분한 채 끝난대요. 안나, 레리, 댄, 앨리스. 넷 중에 누가 제일 이상한가? 이기적인가? 불쌍한가? 이런 거. 각자의 경험치와 사랑에 따라 정의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이 클로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이 클로저를 봤을 때는 줄리아 로버츠가 정말 싫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세상에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무튼 오늘 네, 오늘부터 해화역에 있는 공연장에서 12월 6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잠깐 웃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게시판 글들을 보면 너무 웃음이 나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네, 레인보우 게시판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영화 먼저 들으신 곡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중에서 다나 위너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이었고요. 두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 포세이돈 어드벤처 중에서 모림 백거번 모닝 애프터였습니다. 아니 오늘은 연극 응원이 참 많아요. 청취자분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 네. 양해를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일반 사연보다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제가 고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의 캐릭터도 알고 연극하는 거 아니까 정말 떨림과 설렘으로 응원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셔서 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냥 듣고 싶은 영화 음악이나 오늘 하루 일과 또는 소소한 사연들 라디오에 소개되고 싶은 멘트들 레인보우 게시판이나 샵

3390로 보내주시면 네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로저 얘기가 많은 관계로 조금만 더 해보고 음악 듣겠습니다. 두근두근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 가사도 사실 그냥 나온 가사는 아닐 거잖아요. 정말 명가사입니다. 네, 조원생님은 궁금해서 클로저 내용 찾아봤다가 아까 그런 걸 봤는데 그냥 꺼버렸다고. 너무 기가 차서. 아, 그래요? 그 정도인가요? 김동욱님, 한 사람이 희생해서 다른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함께 성장하는 사랑.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에 가장 가까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도 말해봐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도 약간 비슷해요. 네. 희생이 약간 이렇게 처연한 것이 아니라 되게 기쁜 거? 하고 싶은 거? 예.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같이 성장하고 싶은 거. 전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부담도 되지 않고. 또 이런 문자도 반갑네요. 1369님, 저는 장희진님 해차도 보고 싶거든요. 강희님 부담되시죠? 긴장되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오늘 살아있음을 맘껏 느껴보신 시간 보내세요, 강희님 하셨습니다. 저는 라디오 하면서도 매일매일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걸요. 참 감사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바위나리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강디, 오늘 응원 OST 뭐가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위대한 쇼맨이 당첨이요. 안나지만 최강희답게 This is me. 강희 배우님 화이팅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위대한 쇼맨 중에서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듣기 좋은 힘이 되는 곡이었어요. 바위나리님 신청곡 위대한 쇼맨 중에서 This is me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리바운드 중에서 펀의 We are young이었습니다. 네, 리바운드 영화 참 좋았는데 네, 그냥 반전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팀이 이기고 뭐 이런 영화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해주는 듯한 영화여서 꼭 이긴지니 문제가 아니다. 난 너를 응원한다. 이러는 느낌과 그 기회를 주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영화에서나마 선수들에게 줘보는 학생들에게 농구 선수들 얘기잖아요. 그 모습이 참 좋았고 장항준 감독님의 시선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8932님, 서늘한 바람과 예쁜 하늘이 좋긴 한데 저는 환절기 알러지와 싸우느라 하루하루 너무 힘드네요.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미쳐요 하셨네요. 아이고, 어떡해요. 요즘에 참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신청곡도 여기 살짝 써두셨네요. 아, 이거 마지막에 소개하고 노래 딱 틀려고 했는데 그럼 곡은 이따 소개할게요. 태백곰님, 항상 이 방송 듣고 있어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듣는데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강희 씨 긴장도 많이 풀린 것 같네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라디오 긴장은 한 진짜 1년 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다려주셔서 지금은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고들 많이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일반 사연 중에 갑자기 사진이 온 거예요. 강디는 맞춰라. 2709님. 이 슬리퍼의 범인을 맞추면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강아지 방석 있죠. 쿠션. 거기 애견 방석 위에 분홍색 화장실 슬리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강아지가 이제 물고 나온 거겠죠? 강아지 두 마리의 사진이 저한테 왔는데 한 마리는 정면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고 한 마리는 히웅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는 고개를 꺾어서 그 두 마리 강아지 사진이 왔네요. 아무래도 눈치 보는 강아지 쪽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하나 더 왔어요. 4245님. 아,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 달 사진이 왔어요. 네, 초승달. 어저께 눈썹달이 떴나 보죠? 여러분 보셨나요? 정말 그 이소라 씨 노래 가사에 나오는 눈썹달이네요. 너무 예쁘네요. 사진 감사합니다. 어제 달 보셨나요? 손톱달에 눈썹달이 아니라 손톱달이네. 손톱달에 샛별까지 함께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기록한 순간을 전해드려요 하셨는데요.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찍으시는 거예요? 매번 보내주시거든요. 하늘 사진. 와, 정말 사진 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하늘을 예쁘게 찍으시는 분이에요. 별, 달 이런 거. 자, 노래 들을 텐데요. 아까 8932님 환절기로 고생하시는 그분이 신청하신 엘리멘탈 중에서 러브 스틸 더 쇼 듣겠습니다.

3760님,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힘찬 분위기가 딱 좋아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들으면 에너지 충전되는 느낌 하면서 신청해 주신 K-POP 데모넌터스 골든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좋네요. 네, 골든으로 두들겨 팬다고 오지은님이.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말이에요. 진짜 사진을 왜 이렇게 잘 찍으세요, 다들?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고 싶으신 분은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에게만 보인다는 거. 네, 1075님이 여기 성북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와, 영화 세트 같네요. 그리고 1707님도 어제 손톱달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예쁜 노을에 떠있는 손톱달이에요. 와, 너무 아름답다. 오렌지색 하늘이네요. 멋지네요. 어제 달 되게 예뻤나 보네요. 네, 별스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늘 지금은 안 되고 끝나고 나서 올려드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영화 나의 사적인 예술가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잊혀진 뉴욕 시인 에드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마주하며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하나 더 있죠? 영화 부활남 더 레드 예매권. 죽은 뒤 72시간이면 부활하는 능력을 가진 취준생이 의문의 추격을 당하며 벌어지는 판타지 액션물입니다. 보고 싶은 영화 있으시면 각각 말머리 예술과 혹은 부활남 달고 네,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내용이 더욱더 궁금하시다면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패밀리맨 기억하시나요? 평생 성공만을 뒤쫓던 남자가 뒤늦게 자신이 버리고 온 삶을 마주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정답은 없는 문제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아니다죠. 성공과 행복은 비례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패밀리맨 중에서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영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 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아, 네. 이제 끝곡 소개할 시간이네요. 아라도님 사연 하나 읽어드리고 싶네요. 지금 삶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과거로 돌아갔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물인 저희 딸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네, 참 그렇죠? 네. 네, 여러분은 지금이 좋으신가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로켓맨 중에서 엘튼 존의 유어송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계절 하나 보내는 게 꼭 설거지하는 기분이라고요. 장 보고 요리해서 먹고 치우고 사는 건 결국 그 과정의 반복이죠. 계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새로운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보내야 하는 계절을 또 치우고 정리해야 하니까요. 가야흐로 9월 중순, 낮에는 여전히 햇볕이 뜨겁고 계절에 적응하느라 몸도 마음도 살짝 지치는 요즘이에요. 배부르고 나면 퍼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지만 그래도 어차피 해야 할 일, 개운하게 여름 설거지 잘 끝내봐요. 그래야 다가오는 가을 밥상을 조금 더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0: 윤건, 가을에 만나. 가을은 피곤해. 오늘 오사공 PD님 피곤하신가 보다. 오늘도 힘내세요, 지영님. 이게 이제 패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번하고 2번 중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금세 다시 오프닝으로, 왜냐면 오프닝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들은 사람들끼리. 글 쓰지 마, 글 쓰지 마. 열많은 사랑입니다. 가을이 되면 꼭 듣던 노래가 나오네요. 오사공 PD님, 취향 저격, 초코 쿠키칩님. 아유, 기계가, 아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참 힘드네, 기계를 이렇게 할래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가을에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0: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자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0cm의 애상 장범준 아파트로 다시 부른 곡들인데 또 자기 곡처럼 철석같이 그죠? 추석에 부모님과 여행 가기로 해서 고향에 미리 성묘하러 왔어요. 명절에 외갓집도 못 가셨던 큰며느린 엄마가 꿈 같다 하시네요. 아빤 덩달아 신나셨고요. 3533님.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다들 성묘하거나 또 벌초하거나 이런 거 미리 많이 하시고 추석에는 좀 편안하게 보내시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1035님 오늘 설해마을 외근이라 설해마을 외근은 또 먹을 거 많은데 네! 빵이랑 디저트로 아주 우아하게 해결하고 홈커피 중입니다. 분위기 좋아했는데 아 이게 먹다 보니 좀 늦게 갖고 아 밥 먹을 걸 그래도 열만 들으면서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빵 있다는 걸로 배가 안 찬다니까 빵을 먹는 순간 위가 막 자극이 돼가지고 밥이 막 먹고 싶다니까요. 아니 이거를 빵으로 나는 빵이나 샌드위치로 때웠다 이러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기별이 가요? 그럴 바에는 밥 한 공기를 더 먹는다 저는. 그래서 빵 이런 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름의 탄수화물 섭취법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빵이나 디저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아 그랬으니까 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저는 다 밥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디저트류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뚱뚱한 거는 다 여러분 탓이에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6422님의 신청곡 SES 너를 사랑해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

0: 할로로 00-5663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1698님의 신청곡 김유나 고잉 홈 들으셨어요. 4586님이 점심에 청계천 따라서 산책 중입니다. 사무실 들어가기 아쉬운 날이네요. 그래도 사무실이 청계천 근처에 있으니까 청계천을 돌아볼 수 있지. 우리는 그냥 일부러 가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목동에는 이런 천 같은 게 있나? 안양천 말고 목동 내에는 없잖아요. 그죠? 목동 안 됐다.
1: 강씨 아씨님, 날씨가 정말 가을가을하네요. 저 소대려고 밥 먹고 누웠습니다.
0: 누워있어요, 그냥. 근데 강씨 아씨님 건강하시네요. 밥 먹고 바로 누웠는데 이제는 소되는 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다들 그러시는데 소화가 되시는 거라면 소돼요. 소는 강씨 아씨가 키우세요. 7731님 이제 꽤 날씨가 선선해졌네요. 버스 탔더니 에어컨 바람이 추워서 새로 산 가디건 처음 입었어요. 요즘 딱 그렇죠. 그 타고 에어컨을 끄면 더워. 요즘 이제 햇빛 있는 낮에 차를 탔는데 에어컨을 꺼. 더워. 켜. 뼈가 시려워. 그래서 있는 것이 가디건이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가디건을 거의 입진 않는데 아 가디건을 이렇게 반팔 위에 이렇게 살짝 하거나 허리에 살짝 맨 패션이 요즘 계속 유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매야 멋스럽습니까? 사람이 멋스러워야 되나? 어떻게 해도 저는 이렇게 멋스럽지가 않고 되게 이상해. 아무튼 그 왜 그러지? 이상해. 내가 이상하게 느껴서 그런가? 바나나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7: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0: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만드는 백화스 토익은 해커스.
1: 광고 전에 악뮤 오랜날 오랜밤 신재 옥상 달빛 칵테일 사랑 6460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2AM 그대 떠나가도 입동님의 신청곡 듣고 2부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0: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철 가수 이수영이 부른 가을 전어보다 더욱더 제철인 발라드. 예. 뭘까? 이수영. 그리고 사랑의 태헷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 똥가리님, 땡! 이 노래만 들으면 1등하고 수영씨 펑펑 울던 모습이 너무 예뻤죠. 놀랍게도 이 노래는 2위만 계속했었습니다. 제가요, 뭐, I believe도 1등 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뭐, 스티드 안녕, 그리고 사랑해. 다 1등 한 줄 아시잖아요. 다 2등만 했어요. 4집 라라라부터 1위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위 뭐 되게 오래 한 걸로 뭐 또 이렇게 기네스북까지는 아닌데 약간 많이 2위 한 가수로 너무 신기하죠?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추석 특집을 준비하는데 왜 안 도와줘요, 여러분? 이수혁의 12시에 만납시다 준비한 추석 특집 내가 사랑한 라디오. 여러분이 추억하는 그 시절 사랑했던 라디오 얘기 좀 열만 일기장 도망갔는데 한번 합시다. 사연 좀. 최재한님이 2008년 2009년이었나 그때 그냥 친구 따라갔던 스위스로 콘서트가 너무 좋았고 그때 그냥 괜찮았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텐텐클럽이라는 라디오를 진행해서 매일 빼놓지 않고 들었어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내 일정을 10시 안에 끝냈는데 얼마 전에 대타로 영우님, 우지님 나오셨을 때 옛날 생각에 울컥. 저도 그 텐텐클럽에 저기 뭐야 고정으로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추석 특집 내가 사랑한 라디오.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면요 커피 쿠폰도 드리고 햄버거 세트도 쏠 테니까 그 사연과 게시판에 그거 있잖아요. 눈질러 봐요. 사연과 게시판 있어요. 거기에 사연을 보내줘요. 아,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이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 들어오셔서 사연과 게시판에 라디오 추억 이야기 남겨주세요.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0: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킨탑 긴생머리 그녀 신화 퍼펙트맨 샤이니 뷰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봐봐요. 그 라디오 내 그 사랑하는 내가 사랑한 라디오 이 사연을 홈페이지 있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예,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웬만하면 거기에다가 한 뭐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잖아요. 전화통화 했다거나 엽서살이 보냈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추억 뭐 조금 해가지고 한 최소한 세 줄에서 네 줄 정도의 대충 이렇게 이야기가 좀 그려질 만큼 또 너무 길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 생방 중에 문자로도 보내고 레인보우로도 보내라고 하시네요 작가님이. 사연과 게시판에 자꾸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긴 게 이제 막 여러분한테 장문을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자, 저기 요 정도 길이면 돼요. 이 토끼맘님의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주가 추석이라 미리 기분 낸다고 회원한 분이 송편을 잔뜩 사오셨네요. 주민센터 탁구교실 회원분들과 커피타임하며 웃고 떠들고 있어요. 한 분의 큰 손이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주네요. 운동하는 시간보다 웃고 떠드는 시간이 더 많으니 이 맛에 나오신대요. 크크. 이봐요. 그냥 읽기만 해도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내 멋대로 이제 뇌절까지 가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라디오를 그만큼 사랑하진 않았지만 막 사랑한 것처럼 읽어드린다 요 말이에요. 다음 사연도 이제 보면은 서너 줄 되는 거예요. 8345님이 여기는 괴산 나 64세 할머니인데도 이렇게 글 쓴다. 가을가을한 날씨 너무 좋아요. 아까 내가 좋아하는 악뮤 노래 나와서 더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고구마 일부 수확 중인데 풍년입니다. 나머지는 추석에 손주들 몫이죠. 하시면서 고구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정도의 길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네. 저 사연 썼어요, 순영웅님. 추석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내 사연 나오나, 안 나오나.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레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앤썸 언제나 내 곁에.

G.O.D. 하늘색 풍선 697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동방신기의 풍선 사연을 어디다 보내라고 했더라. 유엔미님 아무데나 보내요. 이제 그냥 작가님이 좀 수고롭지만 다 이렇게 모으고 계시니까 원래 사연과 게시판에 보내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힘드실 수 있다. 왜냐하면 로그인 또 안 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보내야지. 문자로라도 보내고 해가지고 한 세네 줄 이렇게 살짝 해갖고 보내보아 보세요. 2503님이 남편과 드라이브 중 이수영의 열만을 처음 듣고 이제는 라디오를 듣기 위해 드라이브를 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다음엔 신청곡도 한번 요청해 볼랍니다. 아유 감사해요.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니라 라디오를 더욱더 즐기려고 드라이브를 한다. 제육볶음? 제육으로 읽은 볶음이에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어울리지 말이? 제육볶음님이 매일 수영씨 방송과 함께 땅 파고 있는 포크랭 기사입니다. 굴착기라고 하죠. 수영씨 덕분에 나른한 오후 귀타민이네요. 이분이 이런 말만 들어놓는데 선수구만. 아내도 이런 식으로 그랬구만. 이 제육볶음님아. 제육볶음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제육으로 만들어낸 볶음. 남자들의 소울푸드가 두 개잖아요. 제육볶음이랑 돈가스. 그거는 무조건 저기 뭐야. 뭐 어디 학원 옆이나 아니면 회사 옆이나 기사식당 이런 데서 먹어야지 엄마나 와이프가 해준 건 맛없다. 맛이 그 맛이 안 난다. 1394님 언니 드디어 초딩의 길고 길었던 방학이 내일부로 끝이에요. 야르르 소리 질러. 그 요즘 아니야. 이것도 이제 지났을걸. 야르 이것도 많이들 이거 애들이 쓰는데 약간 뜻을 그게 그런 건 아니라는데 그냥 야르라고 하니까 좀 그래갖고 안 썼거든요. 근데 애들 많이 쓴대요. 그런 건 아니래. 그런 뜻은 아니래요. 예. 야호 야르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미소천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Fly to the sky 가슴 아파도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0: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2: 3989님이 아직 한창인 47세인데 부끄럽게도 1년 사귄 남자친구 아버지가 추석 때 손잡고 내려오라고 했대요. 아,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K-Will 말해 뭐해? 삐아님의 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 대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기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

0: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드롬은 어떤 증후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질병을 말하지만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특정 인물에 대한 우상과 모방 문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 한동준은 가수나 DJ로서 신드롬을 일으킨 적은 없지만 젖은 낙엽 정신으로 얇고 길게 버티면서 지금까지도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0: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Nothing's Gonna Stop Us Now 스타쉽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정한님이 숯불 닭구이 방금 전에 다 먹고 매실 얼음 가득한 탄산수에 시원하게 마시면서 출발 하셨습니다. 아 제대로 출발하셨네. 숯불 닭구이는 어떻게 저 숯불에다 구우셨어요? 집에서는 숯불로 굽기가 쉽지 않죠. 7943번으로 이거 사진 보내주신데 이게 어디, 안연암? 안연암에 오셨다고요. 큰아들, 엄마들, 숙지회 8명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우, 지금 방송을 8분이 함께 듣고 계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4278번으로 역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통영인가요? 4278번 우리나라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어디라고 근데 여기 통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 저 사진에 좋으시겠습니다. 아 통영 진짜 좋죠. 예 저 간지도 오래됐네 이제 통영 간지가 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이야기들을 배달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가수가 누군지 노래 제목이 뭔지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니고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 FM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한. 어.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놀란스의 섹시 뮤직에 이어서 둘리스의 더 댄서 그리고 이어서 아바의 Lay All Your Love On M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산들바람님이 발바닥이 저절로 미끄러지네요. 이래서 애청하게 됩니다. 그러셨어요. 몸도 흔들어지고요. 네. 흔드셔야죠. 길거리에서 너무 저 이어폰 끼고 흔들면 눈총 받으니까 네. 집에서 그냥. 주님의 숙님이 힐링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아주 시원하고 좋으네요. 그러셨어요. 은경라이프님도 요즘 날이 좋아서 눈 활짝 열고 그림 그리기 참 좋으네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그림 좋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만화가. 만화를 이렇게 뭐 어떤 장르든지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따라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허영만 선생님 거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따라 그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만화를 그린다는 게 약간 좀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때 만화 가게 같은 것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못 가게 했고요. 괜찮은데 만화 얼마나 좋은데 왜 그걸 못 가게?

그랬어요. 한번 만화가에 멀리 갔다가 걸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여행 스케치님이 밥송은 잘 모르지만 옛날 소식적 들었던 아는 노래가 나와서 눌러앉은 새내기 새싹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귀를 정화하고 있어요. 아유 잘 오셨어요. 팝송을 잘 알아서 듣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요. 그리고 옛날 생각도 나고요. 행복해집니다. 뭐 제가 보장하는 거니까요.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보즈스케이크스의 We're All Alone.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0: FM Pop。
1: 내 마음의 보석성.

저에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엄마. 평생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30년 동안 화장품을 판매하시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농사일까지 하신 엄마. 그런 엄마가 얼마 전 팔순을 맞이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 문자방에 제가 팔순을 맞은 엄마를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상장을 만들어 드리자고 제안했더니 모두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상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볼펜으로 엄마의 노고와 정성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지만 쓰는 동안 제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큰 글씨로 표창장이라고 적고 그 내용을 천천히 글로 담아냈습니다. 팔순을 축하드리며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만 하신 엄마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엄마,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엄마의 팔순 생신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얼마 전에 저희 곁을 떠나신 아빠가 옆에 계시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저희의 정성이 담긴 표창장을 드렸더니 엄마는 그 표창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군요. 그리고는 표창장을 한번 받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죠. 그래서 엄마는 표창장을 현관문 앞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셨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열무김치를 만들었으니까 가져가라고 하셨죠. 제가 고향집에 들어가자 엄마는 현관문 앞에서 잘 보이는 표창장을 가리키더니 저 표창장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식사하실 때나 집안일을 하실 때 그 표창장을 한 번씩 보시면서 힘을 내고 행복해 하십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평생 자식들한테 주신 큰 사랑에 비해 작은 글귀로 저희의 마음을 표현해드린 게 그저 죄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물어가는 해를 보면 마치 자식들에게 모든 걸 희생하신 엄마 같습니다. 시골의 먼 산처럼 굽어진 허리가 아프도록 일만 하신 엄마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처럼 고향 앞에서 자식들을 기다리시는 엄마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존 레논의 워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박미연 씨. 어머니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분들이 많죠. 1302번으로 따뜻한 따님의 마음 전달이 살아가시는데 어머니한테 힘이 될 것 같네요. 크든 작든 표현해야 하고 액션을 취해야 하는 우리 그 사랑의 그 광경. 네. 그려집니다. 4723번으로 눈물이 날려고 그러고 가슴이 찡해집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뭐 지금 안 계시지만 후회가 되고 사연자님께는 엄마라도 계시니 부럽습니다. 아버님 생각이 자꾸 나신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옆에 아버님 것도 함께 만들어서 걸어두시면 어떨런지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철의 여인님이 요즘 들어 보석성 내용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네요.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아직은 효도하는 자제분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또 비키님이 어머님 팔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엄마들은 다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시고 살아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 엄마도 엄청 생각나네요. 그러셨습니다. 맞아요. 그 시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부 다 고생, 뭐 전쟁 겪으신 분들 많고요. 그래서 뭐 전쟁을 겪는 것만으로도 진짜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전쟁을 살아있으면서 전쟁을 겪는다는 게 쉬운 일은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여튼 자식들을 키우고 그 어려운 시기에 못 살았던 때잖아요. 그때는. 참. 아가다님이 아 표창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저도 형제들과 상의해서 멋진 표창장 선사해 드려야겠습니다. 그러셨어요. 표창장도 좋긴 하겠는데 예, 현금을 드리는 게 그러지 않겠어요? 예, 부모님 입장에서 아니 제 생각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없으시면 뭐 할 수 없고요. 박미연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만 검색, 한동준만 검색하셔도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마음이 담긴 그런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나탈리 콜의 Love, L-O-V-E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아와 홀리 파머의 노래 Down With Love까지 두 곡입니다.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8: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위제로
2: 소화 불량 제로
3: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3: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센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일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아유, 오늘따라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다정한 님이 딸 노래 나오면 아빠 노래도 들어요. 네킹콜 그러셨어요. 네킹콜의 모나리사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0: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산타나의 노래. 산타나 피처링 랍 토마스죠. 매치박스 20의 보컬 랍 토마스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스무스 함께 들었습니다. 예당님이 듣기만 하는 1인 선곡 미쳤다. 아, 물오른 느낌 그냥 들을 수만 없어서. 그렇죠.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들어오면 재밌어요. 이렇게 사연도 소개되고 그러면요. 괜히 그 기분 좋아지고 그래요. 아, 물론 저 소개가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 하시면 안 되고요. 들어오셔갖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동경님은 저 연차 내고 어머니와 함께 강원도 고성 왔어요. 지금 홀로 낚싯대 들이우면서 레인보우로 FM 팝스 듣고 있습니다. 운전직이라 근무 때도 라디오 듣고 또 휴가 때도 동준님과 함께하고 있네요. 그러셨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수평선과 잘 어울리는 노래 청해봅니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계신 거예요? 아니구나. 홀로 낚싯대를 들여온다 그랬으니까 어머니하고 함께 가셔가지고 좀 낚시는 혼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4731님은 친구랑 광장시장과 을지로 종로 투어하러 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기분이가 날아갈 듯합니다. 광장시장도 좋고 을지로 종로 다 좋죠. 가끔 뭐 가끔은 아니더라도 그 시내 나가서 명동, 종로 뭐 이런 데 가서 옛날에 자주 가던 그런 동네도 가보고 그러면은 식당도 그렇고요. 가보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기 또 힙지로라 그래가지고 을지로에 또 새로운 힙한 그런 저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광장시장은 여전하고요. 저도 이따가 저 동대문 운동장 쪽에 갑니다. 동대문 운동장 쪽에 그 아는 형님이 약국하거든요.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대문 역사 박물관. 역사. 그쪽이에요. 역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한동준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유튜브에서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0: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Donna Summer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Madonna의 Material Girl, Cindy Lauper의 She Bop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바라기님이 아 음악이 너무 좋아하고 오붓한 시간 행복합니다. 행복하셔야죠. 행복하셔야 됩니다. FM 팝스와 함께 하시면 늘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이 막 치밀어 올라와야 합니다. 3545번으로 다음 곡 마돈나? 전곡이었는데요. 전곡 Material Girl에 이어서 샌디 로퍼의 She Bop 중간에 들으셨나 봐요.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2481번으로 제임스 테일러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그래미 어워드를 6번이나 수상했죠. 제임스 테일러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뭔가 이 참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탁 씻겨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도 굉장히 많아요. 그 동영상 사이트 찾아보면요. 라이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라이브 실황도 참 완성도가 높고 어떤 경우는 이제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첼리스트 요요마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성격은 내성적이래요. 뭐 들은 얘기로는 핸디맨 신청하셨습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케니 로긴스와 에이미 그랜트가 함께 부르는

로이 오비스의 Oh Pretty Woman,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Hey Tonight, 그리고 The Beatles의 A Hard Day's Nigh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로이 오비스는 9634번으로 영화 Pretty Woman의 주제곡 Oh Pretty Woman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사실 뭐 이 노래는 히트곡이고 워낙 잘 알려진 노래이기도 한데 이제 이 노래 저 영화에 의해서 다시금 이렇게 크게 히트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프리티 오 프리티 워먼 말고도 그런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 일산 구름 귀신님이 일산 라페스타 엄마 손 떡볶이에서 동준님 목소리 나와요. 기분이 고우십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리고 온세미로 님도 어릴 적 무지하게 듣던 곡들이 아주 친근합니다. 그러셨어요. 9608번으로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소파에 누워있는데도 아주 그냥 들썩들썩 합니다. 그러셨어요. 예. 비스타탑 님도 신나게 화이팅입니다. 그러셨어요. 코스모스 님이 요즘 가을 타는지 좀 무기력했는데 한동준의 FM 팝스가 있어서 행복하네요. 고맙습니다. 7522번으로 시장방울이 들고 도남시장 갑니다. 대파 마늘 사러 가요. 발걸음이 날아갑니다. 신난다. 야, 도남시장 제가 많이 갔었죠. 예전에. 제가 고향이 삼성교거든요. 삼성교 살 때 도남시장 많이 갔죠.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Diana Krall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Laura Pausini의 One More Time.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프로.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사이먼 가펑크의 노래입니다. 엘 콘도르 파사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0: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멀쩡하던 게 고장 났을 때도 나갔다라고 하죠. 그런데 기분 좋은 나간다도 있습니다. 요즘 너 정말 잘 나간다. 같은 나간다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도 좋은 쪽으로 한번 나가보죠. 나가서 가을 바람도 쐬고 가을 햇살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나가는 김에 기분까지 한껏 잘 나가게 만들어보는 겁니다. 자, 잘 나가는 라디오 방송 가요 속으로 첫 곡입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서른도 사랑의 트위스트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장삼근 씨. 이 노래는 발바닥 나간다. 비비고. 예, 막 비비고 그러면 뜨거워서. 참 나간다라는 말이 이러네요. 잘 나간다 너. 이런 뜻도 좋은 뜻도 있고요. 기분 좋은. 아플 때 어디가 나갔다. 뭐 여러 가지 뜻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는 기분 좋은 나간다라는 표현만 잘 어울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갔던 정신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한다현 씨. 그러게요. 정신 나갔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제 들어올 겁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악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에 잘 오셨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도 시작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

0: 꿀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9: 완전 좋아요
10: 연두링
9: 잘 부탁드립니다
11: 샤브올데이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이광조 씨의 노래 저 하늘의 구름 따라 전경희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김덕순 씨가 양희은 참 좋다를 신청하셨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요. 호수공원 나왔어요. 놀기에 딱 좋은 날씨. 가요 속으로와 함께 놀아요. 1444 뒷번호 쓰십니다. 요즘에 밖에 나가면 따뜻한 햇살과 살짝 불어오는 바람이 정말 잘 놀기에 좋고 저와 나와 잘 놀아주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멋진 가을의 모습 여러분 잘 즐기시기 바라고요.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드릴게요.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137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은양 씨가 너무나 가을가을한 시원한 푸른 하늘이라 화랑유원지 한 바퀴 돌고 가요 속으로 시간에 맞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짧은 산책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 잘 보내신 거죠? 김은양 씨, 자 이제 사무실에서 음악 감상과 함께 또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신촌 블루스 아쉬움.

0: 권진경 강변연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화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승식이 화순이. 자, 요즘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괜히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계절인데요. 아, 승식이가 역시 오늘도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아, 요즘 날씨가 참 좋죠?
2: 맞아요. 데이트하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1: 아, 그래서 말인데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왜 자꾸 안 만나냐고 자꾸 뭐라고 그래요. 맨날 전화한다고.
2: 우리 자주 만나잖아요.
1: 예? 언제요? 우리가요? 우리가 언제 만나요?
2: 거의 매일이요.
1: 어디서요? 꿈에서 어디서 만나냐고요?
0: 자, 그러자 화순이가 웃으며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는 승식이와 어디서 만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듣고요. 정답 적어서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대진 메디컬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5개, 무알콜 샴페인 세트 10개, 배지밀 고단백 두유 10개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을 들으시고요.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노래 제목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화순이는 승식이를 어떻게 만난다는 걸까요, 도대체?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아, 이렇게 만난다는 거였군요. 5100번으로 정답! 소방서! 소방차 노래 듣고 소방서라고

힌트 곡 두 곡, 김혜림 씨의 노래 그리고 소방차의 노래였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한다 하순이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더 힌트를 드리자면 예전에는 이거 이용하려면 동전 몇 개씩

챙겨 다녀야 했습니다. 들려드린 김혜림 씨 노래의 앞부분에 동전이 따까닥 따까닥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어있죠. 근데 요즘은 이거 하나로 얼굴까지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힌트는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정답 발표하죠. 099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인데 마침 요즘 가을을 맞이해서 저에게도 이런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결혼식 축가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유리상자 신부에게요.

신부에게 유리상자의 노래였습니다. 어, DJ의 옛날 목소리. 제가 듣는데 이렇게 소름이 돋네요. 자,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 정답은 전화였습니다. 화순이는 전화로 이렇게 만난다. 매일 보잖아요. 이런 표현을 했나 봐요. 소방차의 통화 중 김혜림 DDD였습니다. 아, 이 힌트곡들을 듣고 맞춰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4210번. 결혼 전 아내와 공중전화로 1시간씩 통화하던 기억이 아련하네요. 8806번. 근데 나는 화요일만 통화하는 줄 계속하고 있었나 봐요. 김미래 씨. 요즘은 공중전화, 집 유선전화 보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집도 유선전화 없앤 지 오래네요. 그렇죠. 이 유선전화, 집 전화기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8739번. 아버지가 오래전에 우체국에 다니셨는데 그때는 전화 고치는 분이 우체국에 같이 계셨어요. 그때가 그립네요. 맞습니다. 그 가정용 전화기 그 모습. 참 생각나네요. 공중전화로 1시간씩 통화하던 기억이 아련하다고 하신 4210님의 사연을 보니까 예전에 그 영화 라밤바에서 그 공중전화에서 막 통화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는. 거기 나왔던 노래가 이런 거죠.

여자친구 이름이 나나였고 공중전에서 노래 불러주는 그 모습이 갑자기 확 떠오릅니다. 자,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을 방송 끝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리고요. 따로 문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승식이 화순이 퀴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2번으로 신청하신 최헌 오동님,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0: 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에어에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영탁진이야였죠. 이녀 일남중 막내로 태어난 우리 아들 군 생활 잘하고 내일 제대합니다. 고생했고 축하한다고 말해주세요. 9879번으로 주셨습니다. 아, 아드님 저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멋진 군 생활 잘 마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354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김정호 씨의 세월 그것은 바람 띄워드리며요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예쁜 꽃을 피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 여름 무더운 여름 언덕에 올라 노래 불러보며 님은 찾아와. 내 마음속에 춤을 추고 있네. 가을 낙엽 짙은 가을 지난 일들이 자꾸 생각나네. 별만큼이나 나를 스쳐가 잊혀진 얼굴.

꽃바람 한번 가면은 다시 오질 않네. 바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 씨의 목소리죠. 박인숙 씨 그리고 4285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아직은 뭐 9월이지만 9월의 멋진 날 10월의 멋진 날 어느 때고 항상 여러분들 멋진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습도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드 하세요.
1: 이젠 냉가드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라디오 차. 오늘 주인공은 김종기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송영훈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8년생. 1987년도에 대구 청운학원에서 대입 재수 공부를 같이 했던 송영훈입니다. 고향은 경북 봉화군 춘향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키가 170이 안 되지만 영훈이는 180이 넘고 아주 멋진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힘든 재수 생활을 같이 동고동락하며 서로 위로가 되어주었었죠. 송영훈은 대구대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영자신문사 편집국장도 했고 그 당시에 몇 번 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직장을 따라 부산으로 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질 않네요. 30년이 지난 지금 영훈이가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락이 된다면 아주 좋겠어요. 송영훈, 이 친구야. 정말 보고 싶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김범룡 바람 바람 바람. 1968년생이시고요. 87년도에 대구 청운학원에서 대입 재수를 하셨던 송영훈 씨. 대구대학교에서 학교 영자신문사 편집국장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셨죠? 김종기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7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자, 언제든지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3936번으로요. 건강상 몇 달 집에서 휴식기를 가졌다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주 찾아올게요 라고 가요 속으로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멋지게 충전된 거죠. 3936님 응원하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신청하신 노래도 띄워드립니다. 최호섭 세월이 가면.

3970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장은숙 당신의 첫사랑. 그리고 이선희 씨의 노래죠. 갈바람은 배윤정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3019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어이구야. 심장 대동맥 판막증 수술을 하고 나서 어제 퇴원했습니다. 오늘이요. 보름 만에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고생하셨네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조차도 이렇게 보름 만에 듣게 된다는 거.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된 거죠? 푹 쉬시면서 완벽하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씨는 우와, 너무 바빠서 몰랐는데 다음 주가 벌써 추석 연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별로 안 길어요. 이런 아쉬움을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권용현 씨, 퇴직 후 매일 고들빼기 밭에서 잡초와 싸우는 며느리가 안쓰러우신지 92세이신 우리 어머님이 한턱 쏘시겠다고 조금 일찍 끝내자 하시네요. 룰루랄라. 궁뎅이가 가벼워짐이요.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고생하신 만큼 또 더 값진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1802번으로요. 가을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가을 노래 참 많은데 하시면서 성시경 거리에서 가을에 들으면 잘 어울리죠.

부활 Lonely Night 김민숙 씨 888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이문세 고은희 씨가 부른 이별 이야기 정윤희 씨가 오랜만에 듣는 최애곡이네요. 남편과 연애하며 노래방에 가면 꼭 듀엣으로 불러보던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어휴, 화음 나누기가 그렇게 쉬운 곡은 아닌데 노래들을 참 잘 부르셨나 봐요 두 분. 자,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죠. 오늘은 8325번으로 옛날 노래인데요. 전영록 씨가 부른 애원이라는 노래예요. 라디오에서 잘 듣지 못하는 노래 같아요. 이런 글과 함께 신청하셨습니다. 애원. 맞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을 뭐 다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그게 참 죄송합니다만 가요 속으로에서는 최대한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애원, 오늘은 DJ가 불러드릴게요.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신영원 씨의 불씨였습니다. 박종철 씨가 신청하셨고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점 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

아파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려요. 고맙습니다. 윤경희 씨가 두 시간이 너무 후딱 지나가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4시에 시작할 때 보면 이 시간 딱 들 때 정말 빨리 간 듯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문금순 씨는 우리 동네에 예쁜 꽃집이 개업을 했다고요. 자주색 작은 국화꽃 한 개 사서 집으로 갑니다. 이야, 동네에 이렇게 예쁜 꽃집이 있으면 가끔씩 둘러서 이렇게 꽃 한 송이씩 사는 그런 낭만, 그런 감성 좋은데요.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입니다. 씨아의 노래 사랑의 인사. 저도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내일 4시에 찾아올게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식구들이 저녁 먹고 나면 개밥 그릇인 바라기에 남은 밥 담아주고 저녁 하늘 올려다 보면 보이는 별이다 해서 개밥바라기라고 한다죠? 네, 금성 말이에요. 어제 이 금성이랑 달의 거리가 더 가까이 좁혀지는 날이라 둘의 그림이 유난히 예뻤나 봐요. 낮은 짧아져도 별 뜨고 달 뜨는 저녁이 일찍 와주니 아쉬운 거 없고요. 눈썹 달이랑 그 곁에 개밥바라기 별 하나로 다시 배우는 저녁 공부가 새삼 쏠쏠합니다.

줄리 런던, Fly Me to the Moon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들 어제 보셨어요? 저는 캐치님들이 어제 막 사진 찍어 보내줘서 알았죠. 초승달 옆에 기가 막히게 반짝이는 별이 하나 붙어있다고. 이 저녁 풍경을 놓치지 않은 분들이 사연으로 사진으로 저녁을 나눠주시니까 알았죠. 아, 이게 금성이구나. 이걸 개밥바라기 별이라고도 부르는구나.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저녁 하늘 사랑하기 1인자 캐치님들 덕분에 저 아침 하늘만 올려다보다가 이 저녁이랑도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도시가 요즘에는 워낙 번쩍이고 환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별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는데 어제의 광경은 도시에서도 너무나 잘 보였대요. 일몰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하늘도 빠르게 어두워진다고 아쉽다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볼 것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 오늘의 저녁 하늘. 제가 놓친 것 같으면 먼저 캐치님들이 좀 챙겨주시고요. 오늘도 오늘의 저녁 하늘을 잘 챙겨보기로 하죠.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늘은 이쪽, 지금부터 레인보우 투표창에서 투표하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가 끄용.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안.
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서울세.

와우, 2351님이 오셨어요. 2351님. 제가 어제도 너무 궁금하다. 주말을 이분이 잘 지내셨을까 진짜 궁금한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른 분들도 저도 그분 궁금해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우리가 서로 궁금해하는 사이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노래 세 곡 나가는 동안에 사연이 들어왔어요. 아, 저의 안부를 궁금해 해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아침에 야외 러닝도 하시고요. 몇 개월 만에 친동생도 만나고 성당 미사에 세 번 가셨고요. 혼자 카페도 가고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도 용기 내어서 건네본 주말을 보내셨다고. 다음 주말은 서울에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 만날 것 같다고 응원해 주세요 라고 주셨거든요. 진심으로 감동하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안부를 걱정해 주셨다고. 아, 저만이 아니라 지금 그 저녁 스케치를 듣는 캐치님들이 다들 궁금해 하셨어요. 전 주말에 이렇게 길거리 걷다가 그래 길거리를 걸어야지 이분도 길거리 걷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반갑게 다시 예, 후속 사연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 Walking on Sunshine 들었고요.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퀸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화요일 잘 보내셨어요? 우주먼지라는 닉네임으로 퇴근길에 햄버거 하나 먹고 또 기운 내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들으니까 심심하지 않아 좋아요 하셨는데 아, 집으로 가는 길에 에너지가 다 닳고 닳아서 퇴근길에 햄버거를 하나 먹고 가야 될 만큼 예, 에너지를 다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햄버거 먹고 오늘은 이쪽 투표하시면 진짜 배는 부르지만 또 먹고 싶을 것 같아요. 햄버거 드셨던 분들에겐 또 막 뜨끈한 찌개 얘기하면 아, 한 공기 더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얼른 오세요. 오늘은 이쪽 지금 레인보우 투표창에서 투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사셨어요? 저는 등이 너무 아파서요. 병원에 갔더니 등 근육이 심하게 뭉쳤대요.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약도 먹었어요. 건강해지려고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다가 근육이 뭉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건강하게 살려고 텃밭을 하는데 텃밭 일하다가 병원 신세를 자꾸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수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용신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 텃밭 일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그런 캐치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예. 저는 그래도요, 수영을 계속 할 거고요. 텃밭도 계속 할 거예요. 잘할 때까지. 캐치님들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된 적 없으세요? 오늘 어떤 대단한 하루를 보내셨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 도로시모어. 미스티블루 2756님께서 신청하셨고요. 허니 드리퍼스의 Sea of Love.

로보 How Can I Tell Her? 포코의 See a Heartbreak. 이 노래는 이보코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8616님, 오늘 하루는 참 길었습니다. 몇 번이나 시계 보며 언제 집에 가나 했어요. 할 일 하고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하루 보냈습니다. 이런 평범한 하루가 내 인생의 대부분. 잘 살았다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해도 대충 살지는 않았다 말할 수 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최이주님, 오늘 대단한 일 하나 했어요. 제 생애 첫 양념게장 만든 날. 꽃게 힘이 예상외로 대단해서 손질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만들고 나니 뿌듯합니다. 맛은 보장 못하지만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대단한 하루. 사실 저도 일하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커피 마시고 병원 다녀오고 대단한 하루 쓰면서 보내요. 8616님과 비슷하게 평범해서 대단한 하루를 보내요.

우리 다들 그래요. 양념게장은 안 만드는데 이걸 만드신 최희주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두 분께는 커피 한 잔 드릴 거예요. 3시간 동안 멸치 한 박스 머리 따고 똥 따고 하니까 엄지하고 검지가 얼얼해요. 저 대단한 하루 보낸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주신 제갈 양비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냐고요. 이분께도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다니엘 포우터 배드데이 들으셨습니다. 방 좀 치워라님께. 킨의 Everybody's Changing 7024님께 전해드렸어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3: 토익은 해커스.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

2756님이세요. 아빠께서 제 나이였을 때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빌보드 차트를 적어 놓으셨다면서 보여주셨는데, 와, 팝송 사랑은 대대로 내려오는 거였구나. 아빠랑 내가 많이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방송에서 들었던 익숙한 곡도 있고 아빠랑 같이 듣고 싶고, 아빠도 외롭게 혼자 듣지 말고 라디오도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니까요. 이 노래는 1991년에 나온 노래예요. 레니 크라비츠, It Ain't Over Till It's Over. 3223님 신청하신 노래인데 함께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0: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초승달은 떴는데 별은 없어요. 어제 진짜 반짝거렸는데. 그리고 듣다 보니까 멸치 다듬는 거 저는 한 박스에 5시간 걸렸거든요. 3시간은 대단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분께 대단하다고 축하해 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 걷고 있는데 저녁으로 바꿨더니 음악이 너무 좋아요. 성경 찬송만 듣다가 팝송 들으니까 세상에 귀가 좀 트이는 것 같고 동희님이 주셨어요. 예. 성경 찬송도 좋죠. 팝송도 좋죠. 아바의 I have a dream 들으셨습니다. 5359님 청해 주신 노래인데 이 노래는 또 가사도 엄청 좋아요. 나에게도 때가 오면 힘든 시간 이겨내고 꿈을 이루게 될 거야. 꿈은 힘겨운 현실에서 살아갈 힘을 줘. 얼마나 좋아요. 성경 속의 인물 요셉도 꿈꾸고 다 그랬잖아요. 동희님께도 커피 한 잔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쪽이 성경 찬송 대 팝송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날씨가 좀 썰렁해져서 우리 따뜻한 거 한번 먹어보자고요. 따뜻한 거 한번 골라보자고요. 레인보우에 오시면 오늘은 이쪽 투표창 열려있거든요.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은 얼른 오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CBS FM 오늘은 있죠. 대국민 이쪽 저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있죠. 그냥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세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다 못해 싸늘한 바람기도 느껴지고 가스불 켜기 무섭던 주방에 찌개 끓는 소리 들려와요.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고추장찌개, 동태찌개. 국찌개 포기하고 살던 여름도 좋았지만 찬바람 불면 국찌개 먹어줘야죠. 오늘은 이쪽, 오늘은 찌개 대결. 한국인의 소울푸드 찌개, 어느 쪽인가요? 된장찌개 대 김치찌개,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 나는 된찌다. 두부, 버섯, 양파, 애호박에 청양고추 쫑쫑 썰어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국물 먼저 맛보다가 푹 익어서 뭉그러진 건더기를 갓 한 쌀밥에 척척 비벼 먹으면 오이무침 무생채 따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기에다가 미더덕이랑 차돌까지 넣어봐라. 바다와 고기와 콩이 빚어내는 대환장 맛의 콜라보. 나트륨 함량 따지는 건 된찌에 대한 모독. 한국인의 소울 딴 데서 찾지 마라. 여기 된찌에 있다. 된찌 맛있지. 찌개의 처음과 끝은 된찌니까. 그러나 여기 찌개 오브 찌개, 찌개 리그 오브 레전드 있다. 김치찌개, 그것도 돼지고기 김치찌개. 육수 레시피가 다 뭐냐. 돼지고기랑 잘 익은 김치만 있으면 끝. 제발 돼지고기 아낌없이 넣어라. 김치랑 돼지고기는 영혼의 단짝이니까. 고기 기름 잔뜩 뒤집어 쓴 김치에 큼직한 고기 덩어리를 싸서 흰 쌀밥에 척 올려 먹잖아. 꼬르동블루 분자요리 파인다이닝 개 섞어라. 영원 불멸 코리아 김치가 여기 있다. 흥분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다른 나라에도 스튜 같은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된찌 김치처럼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패치님들은 된찌 김치 현재 진행형이겠죠? 지금 드시고 있겠죠? 정녕 부럽습니다. 화요일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는 찜, 오늘은 이쪽. 이쪽 저쪽 아닌 그쪽도 좋고요. 모두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나는 오늘 그냥 이게 땡긴다. 이게 더 맛나더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극적인 찌개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으로 입가심해야죠. 추첨해서 한 잔씩 드릴게요.

마이클 잭슨 Black or White, 헨슨의 음밥 창수님께 보내드렸고요. Backstreet Boys의 I Want It That Way 0707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김치찌개집 사장인데요. 점심에 직원들이랑 된장찌개 먹었어요. 4427님이 주셨습니다. 김치찌개 사장님 픽은 된장찌개. 캐치님들 된장찌개에 잘 익은 묵은지 조금 넣고 끓이면 은근 맛있어요. 이거 김치찌개집 사장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된장찌개에 묵은지를 넣고 끓이면 또 이게 맛있다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세상에 이 멘트 책으로 써도 되겠어요. 무슨 설명을 이렇게 맛깔나게 한답니까? 6290님. 그러게요. 오늘 김치로 하겠습니다. 찌개 소개 멘트 때문에 저녁 비행기 타고 이륙하다가 다시 착륙했어요. 김치 먹으려고. 9599님. 이 정도예요. 밥 다 먹었는데 또 먹고 싶죠. 아 진짜 맛 표현 대박이네요. 연탄 주주님. 그러니까요. 다 먹고도 또 먹게 되고 막 그냥 꿀꺽꿀꺽 침 넘어가는. 캐치님들은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요? 우하비님은 저 오늘 아침에 찌개는 된장찌개였는데 투표할 때는 김치의 신맛이 침샘을 자극해서 결국 김치찌개에 손을 얹었네요. 두목레이님은 김치를 때려놓고 끓이면 어떻게든 중간은 가는. 그거보다는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는 된찌. 함께 놓는 재료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 마법의 음식 된찌야말로 위대한 소울푸드 아닙니까? 0206님은 저는 아내 대신 음식 담당하는데 제가 잘하는 메뉴는 김밥, 잡채 그리고 된찌. 된장찌개는 된장을 기름에 한번 볶은 다음에 끓이면 된장 맛이 진해집니다. 저는 야채는 많이 끓이지 않고 살짝 익을 정도로만 최대한 늦게 넣습니다. 이 모두 어머니 비법이었습니다. 제대로 끓이시는 것 같아요. 블루선즈님은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김치찌개가 도시적 느낌이라면요. 된장찌개는 할머니, 시골 할머니 네에 아주 소소하지만 마음 편했던 추억의 음식 그런 냄새 납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결과를 보죠. 김치찌개 56%, 된장찌개 44%. 그래도 김치찌개가 더 높아요. 전 된장찌개가 높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죠. 피터 세트라 에이미 그랜트 The Next Time I Fall 엔키님께서 신청하셨고요. 배트 미들러입니다. From a Distance 강재범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아이들 하교했고요. 남편도 퇴근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저희 집. 일상에 감사하는 하루예요. 무타람이 제일 고마운 거니까. 이렇게 좋은 음악도 듣고 가을 내음도 맡을 수 있으니까요. 6070님. 신청하신 Fly Me to the Moon은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어요. 대신 방금 들었던 이 노래는 카에타노 벨로주의 노래 세우데 산토 아마로, 산토 아마로의 하늘이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케니 로긴스의 The More We Try도 함께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드라이브 하다 대화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한 남편한테 화가 나서 침묵으로 드라이브를 마쳤어요. 저녁밥은 김치볶음밥 간단하게 해줬고요. 복수로 계란국에 파 안 넣고 끓여줬어요. 눈치 없이 맛있다고 잘 먹는 남편. 저 좀 착하죠? 6290님인데 아니 저녁밥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해주셨고 거기에 계란국 안 끓여줄 수 있는데 끓여놓으셨고 애기의 그 파 정말 소심한 파 요만큼만큼 예, 복수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군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셋째 손주 산후조리하러 온 할머니입니다. 7290님이신데요. 큰 손주가 3돌 지났고 둘째가 18개월 그리고 막내 20일 됐습니다. 도하, 시하, 건하 돌보면서 지금 노래도 따라하고 함께 라디오 듣고 있어요. 잘 견디다가 추석 지나고 서울로 가는데 저 떠나면 아이들 걱정이 앞서지만 새아이는 분명 선물이라는 걸 알고 아들 며느리가 잘 키울 거라 믿습니다. 그럼요. 믿습니다.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들을게요. 3672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 깨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6: 오늘 끝곡입니다. 한정일님 신청해 주신 제스로 툴 엘러지 들으면서 마칠게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1: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눈길이든 발길이든 이렇게 순간 접착제를 붙인 것처럼 어느 한 곳에 순간 멈출 때가 있죠. 걷다가 노을 앞에, 아니면 배가 적당히 고픈데 고기 굽는 냄새에 딱 부딪혔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을 닮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탁 발길도 멈추고 가슴도 멈추고 숨도 멈추고. 근데 이렇게 멈출 수 있다는 건 우리 감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귀에 익은 음악에 멈추는 저녁도 적당히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한 2시간의 음악 여행, 일손은 적당히 멈추시고 지금부터는 추억만 바쁘게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0: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길, 손길, 그리고 발길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 화면처럼 그대로 딱 박제되는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지금도 종종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어떤 순간, 어떤 모습에 멈췄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은 또 과연 어떤 것에 마음을 뺏겨서 멈췄는지, 어떤 뭐 뉴스 화면에, 아니면 아시안 게임 예선 경기 화면에, 아니면 마트에 진열된 추석 선물 세트를 보는 순간 갑자기 딱 정지 화면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멈췄는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 송골매 처음 본 순간 전해드렸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5: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화물차 필요할 땐

화연님 1084번으로 청해 주신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또 4월과 5월이 아닌 오늘은 박혜경, 박소연의 음성으로 장미 3212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에이, 시작부터 막 이상해요 마음이. 우리 순이님이 아버지 먼 곳으로 여행 보내드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뒷모습이 아버지를 너무 닮은 분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발길이 멈출 수밖에 없어졌죠. 그런가 하면 또 고미다님, 얼마 전에 신호 대기 중에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가 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정말 너무 닮으셨더라고요. 그리운 우리 엄니, 언제쯤 아무렇지도 않을까. 저도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나야 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질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얼마 전에 저도 횡단보도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서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휠체어를 타셨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엄마하고 뒷모습이 너무 비슷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누군가 밀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엄마 휠체어를 밀고 정말 온 동네를 안 다닌 데가 없거든요. 따님인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눈앞에 막 물결이 일렁이면서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서 오른쪽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있다가 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 고미다님이 딱 그런 상황이었네요. 0417 2089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유진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퇴근한다고 회사 문을 탁 나서는데 붉은 노을이 쫙 깔려 있으면 저 잠시 멈춤 되죠. 붉은 노을 사진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발길에 도저히 발길을 뗄 수가 없다고 너무 멋진 모습에. 그래서 이문세 붉은 노을 4073-90355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정확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 도면 설계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잔업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아주 환영하고 반가워하시네요. 이렇게 행복한 동행 가족분들 중에 한동안 연락이 없다 다시 쑥 들어오시면 지금 게시판에서 얼마나 환영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하늘바다님이 아 서른쯤에 정말 듣고 싶었던 곡인데 이 가을 저녁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서른 살에 난 뭐하고 있었을까? 정말 서른 살에서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네요. 아득히 멀어지는 게 뭐예요? 막 배를 띄워놓고 있는데 지금. 김광석 서른쯤에. 서른쯤에 뭐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서른쯤에 뭐 하셨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하던 거 그때도 하고 있었어요. 서른쯤에. 라디오 DJ 하고 있었고 드라마 하고 있었고 뭐 또 톡쇼 MC도 보고 있었고 그때 하던 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네요. 여러분 서른쯤에 뭐 하고 계신지 뭐 하셨는지 또 소유 정기고가 함께한 썸 예, 릴보이 오브 긱스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우리 민자님 9671번으로 청해 주셨고 이유진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왕진님 0417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어느 화원 앞에 진열되었던 몽글몽글 봉우리가 맺혀있는 노란 국화였습니다. 맞아 이제 국화철이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소국 한 다발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보랏빛 나는 소국인데 청보랏빛이라고 해야 좋을까? 정말 아름다운 소국이더라고요. 딱 요즘 철입니다. 향이 얼마나 좋게요. 3711번으로 꽃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하얀 민들레는 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화 얘기했더니 봄 노래를 떡하니 이봉환님, 별이님이 청해 주셨으니 당연히 들어야죠. 진미령입니다. 하얀 민들레.

이어둠의 이 슬픔, 도시의 그림자, 예 노래 꽁실꽁실 화정님 청해 주셨고, 임영웅 또또,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어요. 1310, 7163, 6180 외에도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고, 또 진미령 하얀 민들레 들으면서 과연 서른쯤에 나는 무엇을 했을까? 뭐 하고 있었지? 하고 많이들 이렇게 돌아보셨는데 3200번 휴대전화로는 아유 아들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백화점에서 엄마 카드 열심히 긁고 다니는 아들이 바로 걔예요. 걔 그 아들이에요. 엄카를 쓰고 다니는 우리 아들. 저런 이제 뭐 그 아들이 서른 넘고 직장 잡으면 엄마한테 효도하겠죠 뭐. 그리고 빵빵한 호랭이님은 아 나에게도 서른 살이 있었던가.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네요. 또 토다님은 그때요? 아우 매일 술 마셨지요. 아이고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65, 66, 67년생 요 이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이 그때가 딱 서른 쯤이었는데 그게 이제 IMF가 빵 터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연정님은 서른 살에 저요? 밤새 놀아도 멀쩡하고 뭘 먹어도 살도 안 찌는 줄 알았죠. 그리고 내가 50대가 된다고? 아유 말도 안 돼 라고 정말 먼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죠. 우리 정임님은 저는요 2002년 월드컵 축구 응원하면서 아싸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진짜 좋았었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못 가죠. 그러면은 그때도 축구를 좋아하셨구나. 그래서 아드님이 지금 축구선수로 그렇게 열심히 또 뛰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DNA는

0: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주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서른 즈음에 첫 아이 낳고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죠. 근데요 8남매 아빠가 오셔서 9년을 같이 지냈어요. 많은 도움도 주시고 외손주를 참 많이 이뻐하셨죠. 그 시절이 지난 날이 너무도 생각납니다. 정희님 그렇군요. 유재하 지난 날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상우님도 함께 들어주세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0: 창.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네, 엄지와 까치가 떠오르는 그런 노래죠. 정수라 난 너에게 태우님 2178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죠. 우리 위씨님. 결혼해서 보물 같은 딸 아들 연년생 키우느라 세상 구경도 못하고 애들 크는 모습만 보느라 정신없었던 30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시집간 딸이, 그러니까 그때 애기였던 딸이 곧 애기 엄마가 되고 저는 할미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참 그런가 하면 A님 미라님은 저는요. IMF가 빵 터졌잖아요. 첫 아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30대였어, 그렇죠? 분유값이랑 기저귀값이 막 하루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때였습니다. 지나고 나니 어떻게 헤쳐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갸들이 30살 됐고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의 희생과 감사함을 잊지 않겠죠? 부모님한테 잘해야 하는데 무슨 정말 할머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들이 잘 살면 되죠. 그렇죠? 그냥 더 이상 이제 뒷바라지 안 하고 지들만 잘 살아주면 그걸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명치 끝이 막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 왜 있잖아요. 이렇게 아픈 것도 아니고. 응? 하여튼 어떻게 이런 느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은 목회자로 활동 중이신 윤한기님의 나는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이런 음악을 트시나요? 박PD님. 최재준님 청해 주셔서 할 수 없이 드셨다고요. 그리고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5040번으로 또 5868 휴대전화로 안순호님 5173번으로 저녁록 애심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는데 와 진짜요. 저는

이 노래 막 나올 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심포동 거리 헤매고 다니면서 리어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녹음해서 팔던 카세트 테이프 사서 테이프가 막 늘어질 때까지 듣고 했었어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7845 휴대전화로. 그렇죠. 그런 거 하면은, 저의 서른은요. 첫째 아이가 소아암 수술을 받았죠. 항암 치료에 집중하느라 정말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2548번으로. 근데 그래서 지금 어떤가 너무 궁금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직장에 잘 다니고 있어요 하셔서 와, 정말 이 나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오는 예,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 젊음이 있었던 30대 좋죠. 좋았죠. 근데 60을 바라보는 지금도 여유로워서 참 좋습니다. 레디 킴님. 그렇군요. 그렇죠. 왜 노년이 좋아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행복하시다니 편안하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이 노래합니다. 성환님, 미라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계속 좀 듣게 놔두시죠. 파도 소리 지금. 아, 좋네요. 너굴님이 271번 버스 아닌데요. 돌림 노래가 나와요. 아, 귀에서 레인보우에서 나오고 또 기사님 차 안에서도 나오고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썰물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승복님 또 7624번으로 대우님이 아파트로구나 하셨는데 아파트 맞았습니다. 윤수일의 노래죠. 대웅님, 대우님, 정숙님 1195번으로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5127 휴대전화로 주유하려고 주유소에 왔는데요. 분명히 시동을 껐거든요. 근데 계속 같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어, 뭐지? 주유소에서 CBS 음악 FM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기정주유소예요. 주유하면서 노래 한 곡 다 듣고 출발합니다 하셨는데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명

이님 청해 주신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또 1534번으로도 청해 주셨고 오장박이라고 하죠.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의 내일이 찾아오면. 이어서 향원님, 지동민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조덕배, 나의 옛날 이야기.

0: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의 2탄이네요. 변진섭.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2탄이에요. 영란님, 푸르미님 청해 주셨고 조덕배 나의 옛날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0840번으로 마트에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쭉 돌다 보니 생새우 앞에 발길이 멈춥니다. 진짜 이제 양식새우 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제 그 새우. 사다가 껍질 닦아갖고 그 버터구이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요. 예. 맛있겠다. 맛있게 저녁 드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석 김치 하려고 배추를 사다 놨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재숙님 어떡해요. 귀찮고 힘들기도 하지만 나이 때문일까? 음악 때문일까? 그래도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예,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이제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죠. 하고 나면 또 아유 잘했다 하고 속이 다 시원하다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안.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8: 오늘 하루도 즐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주영님 청해주신 이주원 아껴둔 사랑을 위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멜랑콜리라는 말이 있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착 가라앉고 생각이 많아질 때를 뜻하는 단어인데 흥미롭게도 옛사람들은 이 멜랑콜리를 천재들의 병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철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왜 유독 멜랑콜리한가?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을은 우리 모두가 잠깐 천재가 되는 계절인지도 모르겠어요. 노래 한 곡에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노을도 한참 바라보고 낙엽 하나에도 의미한 조각을 덧붙이기도 하니까요.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생각이 많아지는 가을밤. 멜랑콜리한 기분이 든다면 가을이 천재적인 우리의 감성을 열심히 끌어내는 중이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감정을 뜻하는 영단어인데요. 원래는 고대 그리스어로 검은 담즙이라는 뜻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하네요. 쓸쓸하다고 하기는 조금 가볍고 우울하다고 하기엔 어딘가는 낭만적인 기분도 들고 가을밤에는 원래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하나쯤이 슬며시 끼어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9: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8: 자연한 알.
10: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2, 4, 5위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엄정화의 후회였습니다. 오늘도 혼자서 꿈음 들으면서 슬로우 조깅 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운동 완료 3959번으로 보내셨어요. 항상 라디오 꿈음 들으시면서 운동하시나 보네요. 네, 개운하시겠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간고사 준비하는 중3 학생입니다. 지금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엄마가 국어 도와주고 있는데 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중간고사 치르는 모든 중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2351번으로 보내셨어요. 벌써 2학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시작하자마자 또 중간고사가 항상 5분 하죠.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기를 제때 안 쓰고 미뤄뒀다가 쓰는 걸 좋아해요. 그동안 마음에 소화되지 못하고 쌓여있던 감정들이 다 소화되는 것만 같거든요. 오늘은 꿈음 들으면서 밀린 일기를 써보려 합니다. 1409님. 잊어버리진 않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래서 밀어뒀다가 쓰면 잘 생각이 안 나던데 키워드 정도만 어딘가에다 기록을 해두고 그렇게 쓰는 것도 괜찮겠네요. 한 주에 한 번, 뭐 몇 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네, 일기 잘 쓰고 계신가요? 오늘의 일기에는 꿈음 얘기도 조금 적어주세요. 0707번으로 청해주신 노래 정재욱입니다. 잘 가요.

오랜만에 TV를 끄고 꿈꿈에 왔습니다. 오늘 선곡 너무 행복해요. 24살 차이 나는 말띠 딸아이와 말띠 엄마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 나이 때 좋아했던 노래들이 흘러나오는데 세월의 빠름이 느껴지네요. 나이 드는 건 싫지만 아이들과 함께여서 감사하며 살려고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그러시군요. 687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같이 듣고 계실까요? 정재욱의 잘가요. 그리고 거미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스포츠 세계에는 홈 어드밴티지라는 말이 있다. 같은 실력을 가진 선수라도 자기 경기장에서 뛸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 늘 훈련하던 익숙한 공간이고 이동을 하지 않으니 피로도 적고 무엇보다 관중석의 대부분이 내 편이다 보니 이 사실만으로도 선수들에겐 꽤 든든한 힘이 된다. 우리도 많은 순간을 원정 경기를 치르듯이 산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해야 하고 낯선 일도 척척 해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른스럽게 감당해야 하다 보니 하루를 마칠 때면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풀이 죽은

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묻는 대신 밥부터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 별것 아닌 그 한마디로 다시 경기장에 나갈 힘을 주는 사람들. 물론 매일 한 집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 언제나 내 편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겐 든든한 홈 어드밴티지가 생긴다.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 조금 서툰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괜찮다. 우리 인생의 관중석 어딘가에는 점수와 상관없이 끝까지 내 편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긴 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커피소년 피처링 하은이었습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학원 강사예요. 한 곡만 더 듣고 하자. 계속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음악이 너무 듣기 좋아서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잡히질 않네요. 아카시아님. 선생님이신데 시험 공부? 시험 대비? 강의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건가? 어쨌든 선생님도 준비 많이 하셔야 하죠. 에휴,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한 1부 정도만 듣고 가세요. 2부까지 다 들으시라고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 화이팅입니다. 누리이모님, 가을이 오면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음악을 1시간 정도 듣고 가요. 어쩐지 집에 그냥 들어가면 아쉽거든요. 가을밤 하늘과 공기와 바람, 그 무엇도 놓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꿈과 함께 저만의 시간을 가진 후에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셨어요. 멋지네요. 낭만 있네요. 정류장에 앉아서 음악 듣고 집에 들어가기. 두 곡이었습니다. 욜로님이 청해주셨던 박선주의 가을이 오면, 그리고 이상은의 노래였습니다. 비밀의 화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극곡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아무리 지금 날 좋아한다 그래도

0: 아,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맘때마다 뭘 입고 다녔는지 지난 앨범을 들여다보기 바쁩니다. 3536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예전 이맘때 뭘 입었었나. 매해 조금씩 뭐 기운이 다르고 날씨가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을 잡을 수는 있을 테니까요. 매년 돌아오는 건데도 항상 환절기 때는 어떻게 입어야 할지 아침마다 고민을 하곤 하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첫 곡이었어요. 장필순의 노래였습니다. 빨간 자전거 타는 우체부.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9: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8: 익수 황진한
1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장혜진의 꿈의 대화 9006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어드린 두 곡 박영미 그대를 잊는다는 건 박정훈 기억에 남는 건 너의 젖은 눈동자였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니 밤마다 모기가 아주 극성이네요. 자다가 가려워서 깨보면 여러 군데 물렸더라고요. 약 뿌려도 별 효과가 없네요. 모기약에 적응을 한 종들인지. 어이유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는 모기도 길을 못 쓰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활동하기 편한 시기가 모기도 좀 활동하기가 편한 시기인가 봅니다. 안타깝게도. 네. 드디어 끝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추석 선물 이제 곧 배송 마감이더라고요. 일하는 중간 잠깐 짬을 내서 추석 선물 보낼 곳에 주문을 마쳤습니다. 보낼 곳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꼭 챙겨야 할 곳은 보냈어요. 선물은 작을 수 있으나 제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커요 하고 1821번으로 보내셨어요. 미리 체크해놓지 않으면 아 그냥 이때쯤 보내면 되겠다 하고 있다가 아, 맞아 명절은 빨리 보내야지 하고 막 급하게 붙이게 되고 그렇죠.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셨나 보네요.

명절 준비. 중간고사 준비하는 중3 학생이에요. 지금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아까 읽어드렸구나. 읽었는데. 네. 아무튼, 중간고사 준비하는 우리 학생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누상동 사모님은 꽤 괜찮은 커피 전동 그라인더가 있었는데요. 잘 사용을 안 해서 사촌 언니에게 줬어요. 그러고 나니 커피 원두가 몇개 선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전동 그라인더를 다시 샀지 뭐예요. 아침마다 원두 갈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캡슐과는 또 다른 세계. 텀블러에 꽉꽉 채워 사무실에 가져갑니다. 그런 경험 있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다 처분하고 주고 팔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걸 쓸 일이 생기고 또 새롭게 사서 이제는 돈 들여서 샀으니까 열심히 써먹어 봐야지 하면 또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되기도 하고 커피 맛에 다시 한번 빠지셨군요. 신청곡 한곡 보내드릴게요. 실비아님, 눈이 스르륵 감기는데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 얼른 일어나세요.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임창정의 소주 한 잔.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내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

임창정의 소주 한잔 이어드린 곡 2604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바비킴의 사랑 그놈.

낯장이 된 달력을 만난 그제서야 그날과 한 발 더 멀어졌음을 실감하면서 그렇게 너와는 영영 멀어지기만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일부러 나를 지나쳐가는 걸까? 어디로 가기에 서두르는지

5798번으로 청해 주셨던 샤이니의 방백, 데이시스의 버서,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윤하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25, 21이었습니다. 첩첩산 중 산으로 둘러싸인 이 시골에서도 꿈음이 끊김없이 들립니다. 블루투스 연결해놓고 제법 쌀쌀한 시골 바람 속에서 듣는 꿈음은 또 다른 기분이에요. 친정에 오면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아, 부모님 댁에 오셨구나. 4035번으로 보내셨어요. 지역이 어느 쯤이신가요? 끊김없이 잘 듣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있다가 10시가 되면 컴퓨터에서 레인보우 앱을 실행하면 찾아오는 그 기분. 하루를 정리하며 집에서 듣는 꿈음이 아닌 조용한 사무실에서 볼륨을 높여 듣는 꿈음. 참 소중한 이 밤입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서울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참 좋은 여행. 찬 바람이 조금씩
4: 네,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은 감자님이 청해 주셨어요. 적재 음성으로 별 보러 가자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3: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은 가장 불안정한 형태의 실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섞이느냐에 따라 파랬던 용매가 빨갛게 번지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폭발에 완벽했던 나의 가설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일도 생기죠. 영화 클로저는 그 불확실함에 매료된 내 남녀의 이야기예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 사랑.

운명적인 첫 만남이 사랑의 전부였다면 처연한 사랑시나 찬란한 비극 같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안녕 낯선 사람, 안녕 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는 이 대사도 그래서 더 오래도록 잔상이 남는 거 아닐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down for you. I can't take my mind, my mind, my mind, till I find somebody.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은, 네, 오늘의 저의 이름은 최강희이기도 하지만, 네, 안나입니다. 안나초이. 아, 무슨 소리냐고요? 아, 오늘 제가 연극 클로저 첫 곡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곡은, 네, 클로저의 음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클로저 중에서 데미안 라이스, 더 블러스 도터 였어요. 클로저에서 그 줄리아 로버츠와 나탈리 포트만 나오잖아요, 여배우들은. 근데 제가 줄리아 로버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헤어 메이크업은 줄리아 로버츠, 몸은 최강희 상태로 후드티 입고 머리는 줄리아 로버츠 머리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클로저 어떤 분이, 4209님이 그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하셨는데 저도요. 뭐 제가 경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데미안 라이스의 그런 마법

같은 건지 매력인지 아니면 영화 클로저와의 시너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찡하죠. 계절이랑도 잘 어울리고. 봄투봄님 안녕 낯선 강디. 낯선 강디요? 그러네요. 연극에서는 안나라는 낯선 강디를 보겠네요.

5초의 법칙님, 강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응원의 마음을 보내요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죠. 그냥 너무 감사하는 마음뿐이에요. 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꿈도 많이 꿔주시고 하셔가지고 저 이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의 컨디션은 약간 그 각성 상태? 네, 약간 각성 상태예요. 기분이 되게 좋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안한 건지 뭔지 잠을 못 자고 지금 엄지손가락에 전 헤드폰 전선이 다 감아져 있네요. 대화하는 사이에. 여러분, 네, 최강의 영화 음악 듣고 계시고요. 영화 클로저 얘기 좀 더 해보면 클로저 얘기는 늘 의견이 분분한 채 끝난대요. 안나, 레리, 댄, 앨리스. 넷 중에 누가 제일 이상한가? 이기적인가? 불쌍한가? 이런 거. 각자의 경험치와 사랑에 따라 정의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이 클로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이 클로저를 봤을 때는 줄리아 로버츠가 정말 싫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세상에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무튼 오늘 오늘부터 해화역에 있는 공연장에서 12월 6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9390,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잠깐 웃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게시판 글들을 보면 너무 웃음이 나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네, 레인보우 게시판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영화 먼저 들으신 곡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중에서 다나 위너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이었고요. 두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 포세이돈 어드벤처 중에서 모림 백거번 모닝 애프터였습니다. 아니 오늘은 연극 응원이 참 많아요. 청취자분들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 네. 양해를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일반 사연보다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제가 고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의 캐릭터도 알고 연극하는 거 아니까 정말

떨림과 설렘으로 응원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셔서 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냥 듣고 싶은 영화 음악이나 오늘 하루 일과 또는 소소한 사연들 라디오에 소개되고 싶은 멘트들 레인보우 게시판이나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네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로저 얘기가 많은 관계로 조금만 더 해보고 음악 듣겠습니다. 두근두근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 가사도 사실 그냥 나온 가사는 아닐 거잖아요. 정말 명가사입니다. 네. 조원생님은 궁금해서 클로저 내용 찾아봤다가 아까 그런 걸 봤는데 그냥 꺼버렸다고. 너무 기가 차서. 아, 그래요? 그 정도인가요? 김동욱님, 한 사람이 희생해서 다른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함께 성장하는 사랑.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에 가장 가까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도 말해봐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도 약간 비슷해요. 네. 희생이 약간 이렇게 처연한 것이 아니라 되게 기쁜 거? 하고 싶은 거? 예.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같이 성장하고 싶은 거. 전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부담도 되지 않고. 또 요런 문자도 반갑네요. 1369님. 저는 장희진님 해차도 보고 싶거든요. 강희님 부담되시죠? 긴장되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오늘 살아있음을 맘껏 느껴보신 시간 보내세요. 강희님 하셨습니다. 저는 라디오 하면서도 매일매일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걸요. 참 감사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바위나리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강디 오늘 응원 OST 뭐가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위대한 쇼맨이 당첨이요. 안 나지만 최강희답게 This is me 강희 배우님 화이팅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위대한 쇼맨 중에서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듣기 좋은 힘이 되는 곡이었어요. 바위나리님 신청곡 위대한 쇼맨 중에서 This is me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리바운드 중에서 펀의 We are Young이었습니다. 네, 리바운드 영화 참 좋았는데. 네, 그냥 반전이 있어서 우리 팀이 이기고 뭐 이런 영화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해주는 듯한 영화여서 꼭 이긴지니 문제가 아니다. 난 너를 응원한다. 이러는 느낌과 그 기회를 주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영화에서나마 선수들에게 줘보는 학생들에게 농구 선수들 얘기잖아요. 그 모습이 참 좋았고 장항준 감독님의 시선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8932님, 서늘한 바람과 예쁜 하늘이 좋긴 한데, 저는 환절기 알러지와 싸우느라 하루하루 너무 힘드네요.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미쳐요 하셨네요. 아이고, 어떡해요. 요즘에 참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신청곡도 여기 살짝 써두셨네요. 아, 이거 마지막에 소개하고 노래 딱 틀려고 했는데. 그럼 곡은 이따 소개할게요. 태백곰님, 항상 이 방송 듣고 있어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듣는데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강희 씨 긴장도 많이 풀린 것 같네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라디오 긴장은 한 진짜 1년 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다려주셔서 지금은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고들 많이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일반 사연 중에 갑자기 사진이 온 거예요. 강디는 맞춰라. 2709님. 이 슬리퍼의 범인을 맞추면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강아지 방석 있죠. 쿠션. 거기 애견 방석 위에 분홍색 화장실 슬리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강아지가 이제 물고 나온 거겠죠? 강아지 두 마리의 사진이 저한테 왔는데, 한 마리는 정면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고, 한 마리는 히웅! 이렇게 약간, 히웅!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는 고개를 꺾어서 그두 마리 강아지 사진이 왔네요. 아무래도 눈치 보는 강아지 쪽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하나 더 왔어요. 4245님. 아,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 달 사진이 왔어요. 네. 초승달. 어저께 눈썹달이 떴나 보죠? 여러분 보셨나요? 정말 그, 이소라 씨 노래 가사에 나오는 눈썹달이네요. 너무 예쁘네요. 사진 감사합니다. 어제 달 보셨나요? 손톱달에, 눈썹달이 아니라 손톱달이네. 손톱달에 샛별까지 함께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기록한 순간을 전해드려요 하셨는데요.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찍으시는 거예요? 매번 보내주시거든요. 하늘 사진. 와. 정말 사진 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하늘을 예쁘게 찍으시는 분이에요. 별, 달, 이런 거. 자, 노래 들을 텐데요. 아까 8932님 환절기로 고생하시는 그분이 신청하신

3760님,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힘찬 분위기가 딱 좋아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들으면 에너지 충전되는 느낌 하면서 신청해 주신 K-POP 데모넌터스 골든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좋네요. 네, 골든으로 두들겨 팬다고 오지은님이.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말이에요. 진짜 사진을 왜 이렇게 잘 찍으세요, 다들?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고 싶으신 분은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에게만 보인다는 거. 네, 1075님이 여기 성북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와, 영화 세트 같네요. 그리고 1707님도 어제 손톱달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예쁜 노을에 떠있는 손톱달이에요. 와, 너무 아름답다. 오렌지색 하늘이네요. 멋지네요. 어제 달 되게 예뻤나 보네요. 네, 별스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늘 지금은 안 되고 끝나고 나서 올려드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영화 나의 사적인 예술가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잊혀진 뉴욕 시인 에드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마주하며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하나 더 있죠? 영화 부활남 더 레드 예매권. 죽은 뒤 72시간이면 부활하는 능력을 가진 취준생이 의문의 추격을 당하며 벌어지는 판타지 액션물입니다. 보고 싶은 영화 있으시면 각각 말머리 예술과 혹은 부활남 달고 네,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내용이 더욱더 궁금하시다면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패밀리맨 기억하시나요? 평생 성공만을 뒤쫓던 남자가 뒤늦게 자신이 버리고 온 삶을 마주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정답은 없는 문제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아니다죠. 성공과 행복은 비례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패밀리맨 중에서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영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6: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9: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아, 네. 이제 끝곡 소개할 시간이네요. 아라도님 사연 하나 읽어드리고 싶네요. 지금 삶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과거로 돌아갔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물인 저의 딸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네, 참 그렇죠? 네. 네, 여러분은 지금이 좋으신가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로켓맨 중에서 엘튼 존의 유어송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0: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발 뒤쪽에 둥그런 부분, 그 가운데 두둑하게 나온 부분을 뒤축이라고 하죠. 걸음을 걸을 때 앞발의 뒤축에서 뒷발의 뒤축까지의 거리를 보폭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순우리말로는 걸음나비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나비는 폭이나 넓이를 뜻하는 옛말이죠. 우리가 걸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한 걸음의 폭이 바로 걸음나비입니다.

사람마다 걸음나비는 모두 다르죠. 키가 크거나 다리가 긴 사람은 넓을 테고 어린아이는 상대적으로 좁고요. 같은 사람도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걸음에는 그 사람의 속도와 마음가짐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왕이면 걸음나비를 크고 넓게 덩달아 기분 좋아지게 걸어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도메니코 모드뉴의 볼라레, 테너 러셀 왓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날다라는 뜻이죠. Fly. 걸음나비라는 말 저는 처음 들었어요. 참 예쁘네요. 한 걸음의 폭을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왠지 뭐 걷는 모습도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걸음나비는 그날그날 달라지잖아요. 보폭이. 마음이 급할 때는 성큼성큼 걷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괜히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걷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보폭에 맞추게 되죠. 조금 빨리 걷던 사람이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좀 느린 사람이 한 걸음 크게 내딛기도 하고요. 어쩌면 같이 걷는다는 건 그런 걸 거예요. 서로의 걸음나비를 조금씩 맞춰주는 거. 오늘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내게 가장 편안한 걸음나비로 기분 좋게 하루를 걸어가 보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가니니의 발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오프스 3의 6번 이단조 1악장 안단테 그리고 조금 신나는 2악장 알레그로 비보 에스프리토조를 길샤함의 발린과 웨란주엘주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어제 돌아왔는데 또 어제 방송 못 듣고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다시 또 반가운 인사 전해주고 계십니다. 3079번님이 어머나 며칠 외갓집 가셨던 엄마가 온 것처럼 엄청 반갑네요. 정원님 오시니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물론 스페셜 DJ분들도 좋았지만요. 이렇게 반겨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외갓집 가셨던 엄마가 온 것처럼. 어렸을 때 그러셨군요. 엄마가 외갓집 가시면 언제 오시나 오매불망 기다리셨군요. 또 우리 작은 구름 이시호님. 아, 또 투병 중인 우리 아주 귀한 청취자분이신데요. 또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음악들과 제 목소리가 많은 위로가 되신다고 또 긴 글 보내오셨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제가 기원합니다. 자, 강소영님도 사연 보내오셨는데 정원님 덕분에 두 가지 걸음나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연 관람 기록을 시작했어요. 공연 티켓을 붙이고 연주 공명과 소감을 적는 노트에 나의 예술 수집 일기라고 적고 김정원님 공연 소감이라고 읽습니다. 아유. 두 번째는 북클럽을 다시 시작한 일입니다. 아, 김정원과 친구들 공연에서 들은 브람스 인터메초

118A가 너무 좋아졌어요. 프랑스 아주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로 책모임을 하고 브람스의 곡을 연주해 감상하는 시간을 기획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 북클럽 오래 하셨다가 잠시 그만두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시는군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브람스 너무 좋죠. 신청하신 곡 준비해봤습니다. 브람스 인터메초 이 곡이 6개의 피아노 소품집 작품번호 118 가운데 두 번째 곡이에요. 오늘은 라두루프,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라두루프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강소영님의 신청곡이에요. 함께 듣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인터메초 A장조 작품번호 118의 2번 라돌루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강소영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바흐 작품번호 211 가운데 네 번째 곡 아이비 슈멕트의 카페 스위스의 커피 맛은 얼마나 좋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바흐가 이 곡에서만큼은 하나님 대신에 신 대신에 커피를 찬양한 곡이죠.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 그리고 구스타프 레오나르트가 주연한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 가운데 네 번째 곡, 아 커피 맛은 얼마나 좋은지.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 그리고 구스타프 레온하트가 주연한 계몽주의 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마그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이사, 새 친구 사귀기처럼 아이들은 새로운 일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고 걱정이 앞서기 일쑤입니다. 혼자 집을 보거나 혼자 건널목 건너기 등 어쩌면 아이들에겐 하루하루가 도전일 수 있죠. 엄마 등에 떠밀려 피아노 학원이나 수영 강습을 가기로 결정하고서도 막상 그날이 되면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지끈 아프기도 합니다. 물이 무서운데 다른 친구들은 잘하겠지. 이럴 때 일본에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 사노 요코의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를 펼쳐보세요. 제목부터 눈길을 끌죠. 주인공 할머니는 제목처럼 하지만 나는 할머니인 걸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요. 함께 사는 5살짜리 고양이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해도 하지만 나는 98살인 걸 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99번째 생일날 고양이는 양초를 사서 오다가 그만 냇물에 빠뜨려 5개만 건져옵니다.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생일 케이크에 양초 5개를 꽂고 촛불을 불었죠. 그러고 나자 5살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올해 나 5살이 된 거야. 이제부터 할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양이와 함께 들판으로 나가 멀리까지 걷고 냇물을 펄쩍 뛰어넘고 신나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조용하고 때론 외로워 보이던 할머니가 5살이 된 다음부턴 적극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아이처럼 바뀌었어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셈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어째서 좀 더 일찍 5살이 되지 않았을까? 작가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유머가 그림책을 읽는 내내 미소 짓게 합니다. 불안감, 걱정, 남의 시선 등을 이유로 새로운 일이나 시작

생각을 겁내고 주저하는 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겁내고 주저한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동질감을 느끼며 자기 마음을 열어볼 거예요.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섬 가운데 인생의 회전목마 히사이시조의 피아노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그림책 전문가 엄혜숙, 김순한, 이태용이 함께 쓴 책 이럴 때 이런 그림책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도 굉장히 큰 도전일 때가 있잖아요. 뭐 처음 학교나 뭐 학원에 가는 것, 처음 혼자 무언가를 해보는 것, 또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 전부 다 아이들에게는 큰 도전이죠. 이 할머니 이야기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꽤 와닿는 이야기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을 앞에 두면, 하지만 지금 시작하기엔 좀 늦었는데, 하지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뭐 나이든 상황이든 자꾸 이유를 하나씩 붙이게 되잖아요. 98살이던 할머니가 촛불 5개를 불고 갑자기 5살처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제까지 못하던 일들을 오늘은 할 수 있는 일이 됐어요. 뭐 물론 현실의 나이를 5살로 돌릴 수는 없지만 마음에 붙여놓은 나이표 정도는 가끔 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나 어째서 좀 더 일찍 5살이 되지 않았을까? 이 말이 참 재밌으면서도 마음에 남습니다.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도 좀 일찍 5살이 되어보죠. 아 오늘 좀 슬픈 소식이 들려왔네요. 우리 유경주님께서 전해주셨는데 미국에 계신 우리 청취자님 아당의 아주 애청자신데 레지나님이 레지나님의 남편분이 오랫동안 편찮으셨는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늘 남편분에 대한 깊은 사랑 보여주셨던 레지나님이신데 참 함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얼마나 큰 상실감이실지 짐작도 어렵지만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 레지나님 스스로 잘 돌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부디 조금씩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레지나님 생각하면서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가운데 림로드 준비해봤습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수수께끼 변주곡 가운데 님로드를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레지나님의 남편분 고인이 평안히 아픔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그리고 레지나님도 얼른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에요. 공기가 오늘은 제가 차 창문을 열고 조금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이내 좀 쌀쌀해져가지고 다시 창문을 닫았거든요. 정말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 하니까 이곡 떠올랐어요. When I Fall in Love, 넷킨 콜과 나탈리 콜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나 별식인가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별식, 간식, 특별식 참 많이 드리잖아요. 행복은 내 아내님이 요즘 사과 수확해서 고객들에게 보내느라고 정신없어서 라디오 못 듣다가 오늘 맘먹고 켜니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 혼자 미소 짓는다고 보내오셨어요. 주말부터 사위가 오셔서 며칠째 사과 포장일을 도와주고 있으시대요. 덕분에 한가해져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신다고. 우리 듬직한 사위 유서방에게 정원님 목소리로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실래요? 제가 좀 쑥스러워서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셨어요. 에이, 그런 표현 하실 수 있어야죠. 유서방, 고마워, 사랑해. 저희 장모님은 사랑한다는 말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로드리고의 4대의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가운데 1악장, 티엠포 데 볼레로.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메조스프라노 백나목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뒤늦게 클래식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여기 필리핀이에요. 주재원으로 나왔는데 우연히 정원님 연주 유튜브로 접하고 아름다운 당신에게까지 빠져 휴일이나 연차인 날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또 해외에서 들으면 또 다른 맛이 있죠. 음악도 듣고 또 그리운 고국도 좀 함께 느끼고 좋으실 거예요. 아유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소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예술감독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이 열립니다. 소프라노 정경임, 테너 박의준, 알토 김세미, 베이스 정태준 등 여러 명의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협연하고요. 양하영의 오르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베토벤의 미사 C장조, 슈베르트의 미사 E플랫장조를 들려줍니다. 9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비드 E,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카프리스 바스크 보내드렸습니다.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안드레이 미트니케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은 이정현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재밌는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8시간째 비행 중인데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이 돼서 3만 피트 상공 700km 시속으로 날아가면서 정원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참 신통방통입니다요. 긴 비행으로 힘들지만 덕분에 많은 힐링이 됩니다. 아내와 함께 60기념 캐나다 23일 여정 마무리하며 3만 피트 상공에서 정현 하트 은주 신청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야, 여러 가지 감동 포인트가 있네요. 정현 하트 은주가 제일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유, 멋지시네요. 음악 잘 들으셨죠? 저도 얼마 전에 멀리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이 되길래 너무 신기하면서 이런저런 뭐 작업도 하고 또 놀기도 하면서 다녀왔었는데 참 신기하죠. 저는 그때 제자가 참가하고 있는 국제 콩쿨의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영상을 유튜브로 보면서 사실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아직도 신기한데 그걸 또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무사히 또 여행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우리 바이올린 곡 하나 더 듣죠. 드벌작의 유머레스크 작품번호 101의 7번 G플랫 정조를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밀튼 카팀스가 주연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드월우작의 유몰에스크 7번 아이삭 스턴의 바이올린과 밀튼 카팀스가 주연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이 무엇인지는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별도로 힌트 드리지 않아도 아마 음악 들으시면서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알게 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릴게요.

도로자계의 귀한 곡 9번 작품 번호 95 2단조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2악장 라르고를 리버르 페세기 지휘하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힌트막이었습니다. 드보르작이 뉴욕의 음악원 원장으로 일할 때 신대륙에서 받은 신선한 충격을 음악에 담은 곡이 신세계로부터죠. 아메리카 대륙의 웅장한 풍경과 흑인 영가, 인디언 음악의 선율을 담았지만 곳곳에 배어있는 건 고국 보헤미아를 향한 짙은 그리움입니다. 특히 2악장 라르고에 등장하는 잉글리시 호른의 애틋한 선율에 훗날 그의 제자가 Going Home, 집으로 돌아가리라는 가사를 붙였는데요.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대표하는 선율이 됐죠.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이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를 누가 네 마음에서 지워버렸느냐. 자, 이 곡을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파리 사교계의 여인 비올레타와 사랑에 빠진 청년 알프레도, 그런 아들이 걱정된 아버지 쥐에르몽은 아들을 찾아가 이 아리아를 부르죠. 우리 아리아의 초상에서 이 오페라 속속들이 공부했었죠. 사랑하는 아들아,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를 누가 너의 마음에서 지워버렸느냐라고요. 덧없는 파리 생활을 접고 가족이 기다리는 이것, 프로방스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노래인데요. 우리에게는 프로벤자 내 이것으로라는 제목으로 아주 아주 익숙하죠. 오늘은 너무 쉽죠. 너무 쉽네요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쉬워서 불만이신가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참 노래가 정겹네요. 이런 폭송. 세 번째 힌트막이었고요. 500 Miles를 브라더스 4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1960년대 미국 포크 붐을 이끌었던 대표곡 중 하나인데요. 원곡은 헤디 웨스트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기차표 한 장 살 돈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버렸네 라는 가사처럼 타지를 떠돌며 차마 이것에 돌아가지 못하는 나그네의 쓸쓸한 심정을 담담한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명절, 큰 명절 앞두고 있는데 이 명절 하면 또 이것이 안 떠오를 수가 없죠. 어제 제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코너에서 이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준비한 글을 막 읽고 나니까 피디님 옆에서 아이고 내일 퀴즈 이거 해야겠다 하더니 덥석 무셨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막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과 관련된 노래들은 무수히 많죠. 노래 제목과 가사들 좀 읽어드려 볼게요. 내 이것 남쪽 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이것 바다.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가곡 가고파죠. 또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이것 역 이쁘니 꽃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나훈아의 이것 역 나온 가사입니다. 또 이 노래는 뭐 다들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나의 살던 이것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 이것의 봄. 또 뭐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이것, 독도는 우리 땅. 아, 제가 얼마 전에 웃기는 글 봤는데 누가 아기가 이 노래를 막 부르더니요. 누가 자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냐고 했더니 그누래요. 그누. 그누? 그랬더니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그래서 아기가 그걸 사람 이름인 줄 알았나 봐요. 그누가 자꾸 우긴다고. 자, 이제는 아시겠죠? 오늘 정답인 이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가는 곳 다가올 추석도 있고요. 자, 많은 분들 이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알게 되신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힌트막 정지용 씨 김희갑 곡 향수를 테너 박인수와 이동원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 정지용이 나라를 잃은 슬픔과 또 이것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쓴 시에 김희갑 선생이 곡을 붙인 노래죠. 곡 제목인 향수는 이것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뜻하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정지용 씨 김희갑 곡 향수를 테너 박인수와 이동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5847번이며 향수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참 이 향수라는 감정이 그래요. 아름다운 감정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슬픈 것도 아닌데 근데 정말 이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눈물까지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고향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당첨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입니다.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5141번님,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7505번님, 2000번째 문자 참여해주신 3998번님 세 분 다 고향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 외 당첨되신 10분께는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아까 4209번님이 제가 지난번 춘천 공연할 때 이 브람스의 인터메초를 마치고 일어섰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서 좀 걸렸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가요? 궁금했어요. 별걸 다 궁금해하나요? 하셨는데 이렇게 연주자한테 궁금해하신 궁금한 점들 물어보실 기회 별로 없으시니까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그 음악 연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감정에서 바로 잘 못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인터메초 치면서 뭔가 제가 좀 상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슈베르트의 가곡이죠. 안디무직. 이 가곡을 음악에게라는 가곡인데 노래로 듣지 않고 오늘은 첼로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린 하렐의 첼로,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죠.

0: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가곡 안디 무직 음악에게 린 하렐의 첼로와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제가 가사를 줄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멜로디를 들으면서 가사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도 참 좋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0: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1: 소망이님이 3개월 동안 건강에 무너짐으로 정신과 육체가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스스로 천천히 다시 이겨내보리라 다짐하고 계신데요. 힘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자, 오늘 끝곡은요.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가운데 다섯 번째 곡 주를 찬양하라 라우다테 도미눔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존 로저스의 노래 그리고 니클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하는 콘센투스 모시쿠스 위인의 연주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어요. 오늘 끝곡으로 띄우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하늘을 바라보듯 주님을 바라봅니다. 종으로 팔려가며 감옥에 갇힐 때 어릴 적 꿈을 기억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듯 우리도 주님을 향해 간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394장 찬송 이 세상의 친구들 임현모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너 시험을 당해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듯 가족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박동현의 찬양으로 248장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여 어린 사슴이,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한반도 26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상지국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김명희님께서 결혼식 때 부부가 특송한 곡이라고 하시네요. 정말 의미 있는 곡이군요. 늘 부를 때마다 은혜입니다. 한 곡 부탁해요 하시면서 청하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홍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기도문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합니다. 작은 자님, 환란의 시간이 길어지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 말씀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최혜선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대한민국 사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응답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께서는 전쟁과 기근, 선진국의 높아진 관세의 횡포를 두고 이 새벽에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작은 자, 낮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화합을 도모하는 이 땅.

신랑 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모두가 걱정 없이 편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태사님께서는 오늘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고요. 조나단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최미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조이포유 전역제 방송으로 오신 스태핑님 신청하신 김대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김명순님께서 나의 기도를 청해 주셨어요. 합창곡을 듣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서 안양시립합창단의 나의 기도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오신 송미영 집사께서 만나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을 청해 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동여성 합창단의 곡입니다. 이어서 이수원님께서 청하신 곡 허락하신 새 땅에 신영옥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6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은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 밖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고 이른 아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던 중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일한 심판의 내용이 담긴 기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던 유대 민족에 대한 심판의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

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참된 믿음을 구하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겉으로만 무성한 잎사귀가 아닌 참된 영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아멘.

0: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황유리님께서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주 음성 외에는 우사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이죠. 황화자와 박치원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604번 어머니를 위한 기도 올리셨습니다. 고생만 해오신 엄마가 부축으로 교회는 힘들게 다니시기는 하는데 점점 힘들어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춘희 집사님 마음속에 행복 평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기가 심한데 역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엄마를 위한 이 마음 주님께서도 어여삐 보시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또 따님을 위한 기도를 윤옥님께서 드리셨네요. 매일 아침 파주에서 안양까지 출근하는 막내딸 안전운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스텔라님 주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또 0702번께서는 어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체육대회를 성남에서 했는데 저도 스텝으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수원이 31개 시군 집회 중에 1등으로 종합 우승했어요. 한계를 넘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310번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사기까지 당해서 재정적으로 더욱더 어렵게 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난국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재정적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용기를 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디님 어제 수술 받으셨군요. 8시에 유방암 수술 받으러 내려갑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수술 잘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의 치료 과정 모든 그 과정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리정은님 일본은 비가 꽤 많이 오나 봐요. 더 이상 비 피해 없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합니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내 이름 아시죠?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행복의 열쇠 최성원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가운데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독특하고도 묵직한 표현으로 부릅니다. 혼돈과 공허의 바다 위를 운행하시며 그 혼돈을 아름다운 우주로 탈바꿈하시려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가 곳곳에서 활개를 칩니다. 이를 정복하고 세상을 사랑과 아름다움과 빛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우조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면 세상은 다시 빛으로 환해지겠죠.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시는 3.1절님, PET-CT 검사 받으셨다고요? 그 전에 받은 피검사 결과는 만점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PET-CT 검사 결과도 잘 나오리라 믿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기뻐하셨네요. 그리고 푸른동사님께서는 수술했던 발목이 다시 다치셨다고 하는데요. 아유, 어째요. 다음 달 센터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옥상딸기님, 새벽에 듣던 찬양이 생각나 재방식은 다시 왔습니다. 하루 마무리하면서도 지치고 속상한 마음 달래며 듣기에 너무 좋네요 하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저녁 재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학산사님, 저는 올해 77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이제 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은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니어 모델 활동인데요.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무대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드디어 첫 무대에 섰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모습 무대에서 자주 보여주시겠네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청해주신 찬양, 정규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이 찬양만 들으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머니가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란초님의 신청곡, 나의 사랑하는 책, 불임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제조 청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보세요.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간헐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2: 자연 한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항상 진실케 사수련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곁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3: 경.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하루에 네 끼, 다섯 끼를 먹기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들에 나가기 위해 먹던 새벽밥이 우선 있었고요. 한참 일한 뒤에 먹는 새참도 있었고, 여기에 아침, 점심, 저녁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었죠. 그래야만 온종일 들에서 힘을 쓸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몇 끼를 채워 넣어야 할까요? 한 주의 중반까지 오느라 제법 힘을 썼고 또 앞으로 그만큼 더 나아가야 하니까 오늘은 수요일 몸을 움직일 육의 양식도 또 지친 영혼을 채울 영

장의 양식도 든든히 채워야겠습니다. 잘 먹고 잘 채우고 다시 힘을 내보는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Good Music Station. CBS FM.

K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의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준희님의 아내분께서 잠시 후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신대요. 수술이 안전히 마무리되도록 함께하소서. 아멘.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신청하셨습니다.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서울 종로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라는

닉네임으로 오셨고요. 오, 이 기쁨님, 새벽별을 보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 다잔소리님, 아이고, 간밤에 많이 편찮으셨나봐요. 응급실 다녀오셨대요.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게시판이네요. 9월 16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죄짓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찾으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니라 숨어있는 존재를 다시 불러세우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바쁜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잃어버리죠.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를 좇아 걸음을 맞추고 누군가를 닮으려 애쓰는 사이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저 뒤편에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저마다 고유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답게 사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지으신 이의 뜻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남의 인생을 흉내내며 사느라 지친 마음에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은 오늘도 다정하게 찾아오네요. 숨은 자리에서 나와 본래의 나로 서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흉내내는 경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뿐인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그 물음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남이 아닌 내 인생이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답고 의미 있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답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샬롬, 뚝방길과 숲길을 슬로우 러닝하며 함께합니다. 김명자님,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여유 있게 잘 듣겠습니다. 편정욱님, 예, 한 주에 딱 중간에 쉬는 날이 끼어 있으니 좋은데요.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mansion over the hilltop,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문자 뒷자리 2300번 쓰시는 분은 다니시는 회사가 오늘 창립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와, 축하드립니다. 근속 직원상을 받으시는데 20년 근속하셨다고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우리 프로그램이었대요. 10년 됐을 때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렸다고요. 그 이후로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엔 두근거리고 설렜던 것 같은데 올해는 무덤덤한 듯해요. 그래도 상을 받으면 떨리겠죠? 사랑하는 광노원 엄마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10년 때는 마냥 굉장히 좋았는데 근속 20년 때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10살을 더 먹었으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더 잔잔해진 거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에너지가 좀 줄어든 거겠죠. 우리 청취자분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롤케이크 쿠폰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근속 30년 됐을 때도 우리 또 소식 나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이 프로그램에 없고 다른 프로그램에 가 있다면 그 프로그램으로 꼭 찾아와 주시고요.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여.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내 앞에 놓인 하루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짓누를 때, 그럼에도 너만 보면 세상이 괜찮아져.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겠습니다. 레인보우 앱의 조이포유 채널에서 2부 이어가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을 혼자 이겨내는 사람을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래서 힘든 일이 생겨도 말없이 견뎌내려고 하는데요. 정말 꼭 혼자여야 강한 걸까요? 식물은 주변의 다른 식물이나 미생물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후가 빠르게 변할수록 서로 자원을 나누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강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부담 대신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혼자 버티기보다 서로의 힘을 조금씩 나누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들으셨고요. 5363님 첫 곡에 눈물이 났다고 울지 마세요. 토다님은 첫 곡이 뭔지 궁금하다고 진작에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대와 여는 아침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려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굿모닝입니다. 뭔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 편이신가요? 생각해보면 뭔가 힘들 때 누군가와 같이 헤쳐나가고 팀워크를 발휘해본 경험이 있어야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손 내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0: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힘들어도 좀 손 내밀기 주저하는 분이 혹시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디스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주디한테 손 내밀고 기대주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7: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7: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0: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1: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1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5: 완전 좋아요.
16: 연두리.
15: 잘 부탁드립니다.
1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8: 화물차 필요할 땐

0: 40분 거리 걸으면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와, 40분이요. 와, 9874님 뱃살 없으시죠? 매일 이렇게 걷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출근길 걸을 맛 나실 것 같아요.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뭐 일이 없어도 그냥 나가서 걷고 싶을 그런 날씨잖아요. 은주님은 오늘 동생과 저 연차 쓰고 가족끼리 벌초 갑니다 하셨어요. 아, 연차 쓰고 가시는구나. 주말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좀 여유 있게 다녀오실 수 있겠네요. 뜨거운 햇살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햇살이 너무 좋은데 밖에서 이렇게 벌초 하시기에는 조금 덥고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세요. 용섭 반담님, 어제 잠들기 전까지 버스 파업할까봐 지하철역까지 걸어야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버스가 있네요 하셨어요.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버스 파업은 전면 철회됐고요. 모든 노선이 지금 정상 운행 중입니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소대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걱정하셨죠?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 이용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나라에 태풍이 3년째 상륙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3년 연속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닷물의 수온은 높아져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했던 이번 여름 동안에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압계가 변화하면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은 열대저기압의 형태지만 24시간 내로 제25호 태풍 두지안 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멀리 떨어진 관부근 해상에 있지만 점차 세력을 키우면서 북상할 것으로 보여서 태풍의 진로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0: 네, 추석 앞두고 또 태풍이 올지 안 올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오늘도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시간은 중부지방의 경우 어제만큼 쌀쌀한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은 현재 14도 안팎인데요. 전국적으로는 10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져서 활동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와 대구, 부산 모두 28도까지 오르고 광주가 30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커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가을 햇살도 강하겠는데요. 제주 산간으로만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4.2도, 부산 21.7도, 광주와 대구 18.3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더 리얼 그룹의 워킹 다운 더 스트리트, 모카의 해피, 그 전에 들으신 곡은 488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3남매 키우신다는 워킹맘이세요. 9874님, 아침 출근길

주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작은 아들 근무하는 부대 앞에서 오늘 생일 맞아 휴가 나오는 최병장 기다립니다.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전해주세요. 최병권님, 신나는 음악 듣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최병장 생일 축하곡으로 쉐어의 빌리프 메이비님 신청곡, 그리고 그 전에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 1585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아까 그 은주님 벌초 가신다고 해서 오늘 뜨거운 햇살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9027님이 남편이 말벌도 조심하래요. 한솔로님도 벌초할 때 벌도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그쵸. 예, 햇살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위험한 말벌 조심하십시오. 말벌 어떻게 조심해야 되죠, 근데? 보면 도망가야 될까요? 일단 최대한 뭔가 이렇게 향이 강한 것들 좀 피하시고 센 색상의 옷 피하시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산들바람님,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지하철 타고도 하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기대 서서 가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위로가 되는 요즘이에요. 아, 지하철 문에 기대서 하늘 보면서 음악 듣는 산들바람님 상상해봤어요. 낭만가시다. 이렇게 가끔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하철인 것 같아요. 2호선일까요? 자,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6102님 새싹이십니다. 처음 오셨고요. 첫 신청곡이에요.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아요. 브루노 말스의 리스키 롤.

커피 마시려다 말고 음악에 빠져 감동받고 있습니다. 7790님. 에드시런의 퍼펙트는 2198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평범한 하루도 노래 한 곡으로 특별해질 수 있죠. 오늘은 이 노래에 마음을 맡겨봅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설렘과 행복이 담긴 노래라 그런지 들으면 저절로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노래. 몇 년을 들어도 들을 때마다 여전히 설레는 곡입니다. 오늘은 이 노래로 주디스 마음을 살짝 구속. 주디스 마음은 주디 거.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와, 출근길 발걸음이 급 즐거워지네요. 6303님. 항상 출근길에 코디송 기대하면서 듣습니다. 6504님. 달빛요정님도 어떤 곡이 나올지 기다리는 맛이 쫄깃합니다. 요거까지 듣고 출근하렵니다. 세라님은 선곡이 너무 좋아서 8시 57분에 돌려서 2시간 더 듣는 애청자입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김종서 노래도 굿이네요. 자,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김종서의 아름다운

0: 구속이었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3381님께서 구속을 했으면 풀어줄 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비가 되어 훨훨 날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이유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곡으로 오늘의 음악 코디 완성. 비옴님은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9876님 구속 이후엔 화려한 싱글이죠. 뭐 나랑 결혼해 줄래 이승기의 아주 다양한 결로 코디송이 많이 들어왔네요.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3381님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1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11: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0: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1: 익수 황진안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6: 노무법인 폐
15: 1544-7575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주는 백화스 토익은 해커스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0: 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5335님 신청하신 마일리 사이러스의 End of the World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내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채 유가도 배럴당 109달러를 넘어서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약 2시간 앞두고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오늘 아침 전면 파업은 철회됐고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오는 12월 통합 이후에도 1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오늘부터 20일까지 전국 300개의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독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화나 잡지 같은 가벼운 책을 읽는 것도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노인의 치매 위험까지 낮춰준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SNS에서 피자 설기, 즉 백설기 위에 피자 토핑을 올린 떡이 유행하면서 두바이 쫀득쿠키 이후 새로운 오픈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뉴키즈 온 더 블락의 스텝 바이 스텝 창수님 신청곡으로 9월 16일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아, 미소천사님이 시그널 뉴스콕 음악이 너무 좋아서 포인트 안무를 짜셨대요. 되게 좋죠. 1, 2, 3, 4. 포인트 안무는 어떻게 짜셨나요? 알려주시면 저도 뉴스콕 하면서 해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영상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장요원 알쥐님은 아 뉴스콕 들으시고 피자 설기 진짜 맛있겠는데요. 파는 데가 어딘가요?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행이 되면서 여러 군데에서 팔고 있습니다. 원조는 부산의 한 떡집이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피자 설기 맛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0: 퀴즈콕을 설기를 낼걸 그랬나 싶게 정말 많은 분들이 설기에 관심을 보여주시는데요. 피자 설기에. 퀴즈콕 정답은 아닙니다.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 영국의 정신의학 연구진들이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화, 잡지 등을 재미로 읽는 이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줄이며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독서, 2번 낮잠. 정답과 함께 요즘 이것 하시는지, 이것 어떻게 하시는지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10분께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7: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6: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7: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9: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휘성의 독백, 신성우의 서시, 독백과 서시. 오늘의 정답은 독서였습니다. 양배추 인형님,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라 정답이 아닐지라도 1번 독서라고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정답은 독서 맞추셨습니다. 아, 사서면은 정말 책 많이 읽으시죠. 저 지난번에 도서관 갔는데 사서들이 추천하는 도서 목록해서 이렇게 딱 붙어있는데 너무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찰칵 사진 찍어왔죠. 5193님,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만 봐서 잔소리 대신 부모가 책 읽는 모습 보여주려고 제가 책을 펼치면 그렇게 잠이 쏟아져요. 결국 애들이 엄마 그냥 방에 가서 자 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독서 너란 녀석 정말 어렵구나. 너무 귀여우시다. 2962님, 요즘 일부러 시간 내서 카페 가서 읽곤 하는데 한 번 갈 때 한 80장 정도 읽습니다. 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고 으쓱해지는 하루예요. 아, 이렇게 딱 양을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백합님, 저는 요즘 동화책 1000권 읽기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와, 동화책을 좋아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배울 점도 많고 몰랐던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쵸? 동화가 꼭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 특히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1000권 읽기 동화책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9834님, 얼마 전에 타계한 일본 미스터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작품을 남기셔서 앞으로도 읽을 책이 많다는 게 저를 설레게 합니다. 요즘 또 서점에 가보면 한 켠에 이렇게 히가시노 게이고 특별 구간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2594님, 어플을 통한 독서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이나 읽어주는 서비스 자주 쓰게 됩니다. 6962님, 요즘 아이가 그대와의 아침 라디오를 열심히 듣네요. 빨리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김포의 루카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이렇게 독서 맞춰주셨네요. 김포의 루카스 당첨! 소개해드린 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시 21분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비나트님 신청하셨네요. 찰리푸스 피처링 메간 트레이너의 마빈 게이 그리고 미카엘 러브 투데이는 5395님 신청곡이에요.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 9329님 신청곡이었어요.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아직은 길가에 나무들이 초록초록한데요. 왠지 이제 금방 울긋불긋하게 물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 전에 퀸의 We Are The Champions는 9539님 오늘 만기 전역하는 아들 데리러 분당에서 양주 가는 길입니다. 아들의 새로운 시작에 어울리는 음악 신청하고 싶다고 보내주신 곡이었습니다. 분당에서 양주 도착하셨을까요? 출근 시간대에 딱 이동하고 계셔서 어디쯤 가고 계신가요? 아드님 전역 축하합니다. 축하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마빈 게이 찰리 푸스 노래는 비나트님 신청곡이었는데요. 비나트님 사연 너무 좋아요. 출근길 고양시 88번 버스 안에서 어느 날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차할 때까지 어떤 방송인지 제대로 확인은 못했죠.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또 출근하는데 버스에서 들리는 김윤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 이 프로그램이다 했습니다. 그날 기분 좋았던 노래는 마빈 게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느 평범한 출근길 8시 20분쯤 버스 안에서 주디의 목소리로 소개되는 마빈 게이 들을 날을 또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비나트님이 주셨거든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듣고 계시겠죠, 비나트님? 오늘도 고양시 88번 버스 안에서 88번 버스 기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듣고 계십니다. 0501님은 우리 아까 독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9390으로 문자 보내면 답글이 너무 예뻐서 그 답글을 하루 한 번씩 읽고 눈으로 씻습니다 하셨는데 이것도 미니 독서라고 하면 독서일까요? 샤라우투 누구요? 박현주 작가님. 우리 박현주 작가의 오프닝 좋아하시는 주디스도 참 많습니다. 그 저희 샵 9390으로 문자 주시면 답글로 그날그날의 박현주 작가님의 오프닝 글귀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7594님 신청곡 드릴게요. 시아 언스타퍼블.

0: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1: 밤새 모기밥 되느라 잠을 설치고 늦게 일어나서 정신없이 가는 중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각하기네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주디의 방송. 부천 66번 버스 안입니다. 진짜 목이 빕다. 네잎 클로버님께 벤슨 분의 뷰티풀 띵스 전해드렸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입니다. 파란 하늘 조아님은 출근길에 지하철역 계단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놈이 어깨빵을 하고 가서 계단에 철퍼덕 넘어졌어요. 이 나쁜 놈. 괜찮으세요? 많이 안 다치셨어요? 진짜 출근길에는 더 다들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 속상하네요. 그 오프닝 글 보고 싶다고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1089님도 저희 고3아이 박채희 수시 잘 되기도 함께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처음 사연 주셔서 오늘의 오프닝 받아보셨습니다. 8518님 신청곡이에요. 머라이어 캐리 이모션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5: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0: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광주로 1박 2일 출장 가신대요.

5453님, 가요도 좋고 팝도 좋고 DJ도 좋아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잘 다녀오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 아기랑 같이 라디오 들으면서 아침 만드신데요. 0507님 그리고 해피비아님도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신청하셔서 이 곡으로 마칩니다.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병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

0: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말 가운데 사람의 성격을 재밌고 섬세하게 담아낸 말이 참 많습니다. 곰살갑다는 성격이 아주 상냥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고요. 트레바리는 남의 말에 무조건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회의할 때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떠오르죠. 맵자다와 오달지다는 야무지고 알찬 성격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사과나 배를 씹을 때처럼 매우 보드랍고 연하다는 걸 성격으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바로 사근사근하다입니다. 다정하고 부침성이 있는 사람. 말투가 부드럽고 표정이 편안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나까지 마음이 말랑해지고요. 차갑게 말하지 않아도 뜻을 전할 수 있고 웃음 하나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 수도 있습니다. 말투도 마음도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사근사근하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네요.